0: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님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락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포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펴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성무가 말했다. 님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님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성무에게 일렀다. 2, 3에서 진다면 우리 1, 3군단과 주황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성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님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취부로 돌아갔다. 양성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그는 양성무에게 격려를 척 붙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드립니다. 정치원 동지. 우리 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선 동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양성무의 얼굴이 밝아지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양미귀가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 17살쯤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그만 키에 바싹 마른 소년이었다. 감실감실한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는 모양이 들판에서 자란 아이처럼 날래 보였다. 리소라는 전사인데 묘적이고 준에서 두철추 동지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양성무가 리소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정말

0: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양상무는 참모를 불러 리소를 노새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 다음 벼랑을 오를 수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다. 그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밧줄을 맬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었다. 서산에 걸린 애가 산 꼭대기를 빨갛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았다. 리소는 노새를 타고 강을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는 벼랑을 한번 살피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지고 간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는 쇠갈고리가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리소는 대나무 장대를 두 번 당겨 보더니만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쥐면서 날랜 원숭이처럼 맨발로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다가 벼랑에 틈새가 있으면 두 발을 올려놓고 숨을 돌리었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걸고 올라갔다.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날렵하게 벼랑을 탔다. 사람들은 리소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이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눈이 휘둥그레서 보고만 있었다. 리소우는 아주 태연했다. 이따금 자그만 돌덩이와 삭은 나무가지, 나뭇잎이 부스스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노을이 빗긴 벼랑 꼭대기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어른거리였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벼랑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리소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얼싸안았다.
1: 아니,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0: 양성우는 작전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1: 네, 올해서부터 약초 캐고 낼나무 하느라고 이런 산을 늘 오르내렸습니다.
0: 리소우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었다. 왕계상은 전투한 전사들에게 각반을 몽땅 모아 밧줄을 굵게 꾸우라고 하였다. 리소우도로 산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게 할 참이었다. 왕계상이 양성모에게 말했다.
2: 양동지, 지난번 노종교에서는 동지가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0: 양성우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2: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정면을 맞지.
0: 공격 준비가 시작됐다. 탄장 왕계상이 우회 부대를 거느리고 어둠을 틈타 건너편 벼랑 아래에 가서 리소우가 내려보내는 밧줄을 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정면 공격은 이영 용년이 맞기로 했다. 그날 밤 용맹한 전사 20명으로 구성이 된 돌격대가 련장 양신이와 지도원 호병운의 지휘하에 정면 공격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먼저 정면 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의 음호를 받으며 다리 쪽을 거듭 공격했지만 방어가 철통 같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산 뒤쪽으로 올라간 부대에서는 신호가 없었다. 양성문은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빨간 신호탄과 녹색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우회 부대가 드디어 목적 지점에 닿은 것이다. 왕계상이 끄는 우회 부대는 뒤쪽 산 꼭대기에서 아래의 또치카를 공격하였다. 지붕이 없는 또치카에 총을 쏘고 수리탄을 던지었다.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어 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때쯤 공군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또치카를 없앨 수가 있었다. 마침내 길이 열리었다. 부대는 라자구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3: 사람들은 좁디좁은 다리와 네모난 또치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진 땅위에 수리탄 자루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다. 둘레가 온통 시커멓게 탄 것을 보면은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수레탄을 묶음채로 던진 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연 요새를 힘차게 걸어 지났다. 모태똥도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험난한 지형과 처절하게 싸운 흔적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2: 우리 전사들이 정말 저 벼랑을 올라갔단 말입니까?
3: 그렇습니다. 뒤따르던 참모 왕주가 대답했다.
2: 맨 처음 올라간 전사는 묘정 소은인이라고 하던데.
3: 그렇습니다. 집관 동지도 아시는 아이입니다.
2: 내가 안다고?
3: 모태똥이 놀란 듯이 되물었다.
2: 리소라고 준이 있을 때 주석 동지를 찾은 적 있습니다.
3: 왕주가 일깨워 주었다.
2: 그렇습니다.
3: 심호위병이 말했다.
2: 두철주 동지와 함께 왔지요.
4: 얼굴이 새까만 그 꼬마 말인가? 어?
3: 모태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2: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3: 모태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깎아 세운 듯 험준한 벼랑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2: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군.
3: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4: 그 두철추는 내가 설산을 지날 때 봤는데.
2: 초지에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3: 모태똥이 숨을 깊게 내쉬더니 먼 곳으로 눈길을 던지었다.
2: 그랬군. 이름 없이 희생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3: 모태똥 일행은 핏자국으로 얼룩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밟으며 라작으로 들어갔다. 사리사위에게 눈먼 사람이 주왕을 따로 세운다. 뜻밖에도 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소박한 다른 한 인물은 불후의 공적을 세운다. 북쪽으로 전진하는 홍군이 라자구에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부소와 바인야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우로군은 장국도의 명령대로 부대를 남으로 돌려 다시 초지에 들어섰다. 벌써 9월이라 지난번에 초지를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도 서풍의 뼈를 에이는 듯하였고 은백색 태양은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사들은 모두 호돗바람이었다. 어디가나 눈에 보이는 건 누렇게 마른 풀뿌리였다. 지난번 조지를 건널 때 로숙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곳곳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힘도 없어 지난번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곱절로 힘들었다. 게다가 두 방면군이 왜 헤어진 것인지, 북진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남하를 하는지, 이런저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부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지난번 초지를 지날 때 풀과 나무를 싹 캐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찾기도 힘들었다. 막막한 처지에 몰려 하나 둘 쓰러져 갔다. 그들은 영원히 쓸쓸한 초지에 남았다. 한편 장국도가 몸소 거느린 좌로군은 아바에서 대금천 유역에 있는 마르탕, 숨캉, 당바의 일대로 이동을 하였다. 그 달말 그들은 진창호와 서양전이 이끄는 우로군 일부와 숨캉 지역에서 합류를 하였다. 총사령부는 조무주라고 하는 서장 마을에 들어섰다. 여기서 중년 회의가 열리었다.

마을은 산 꼭대기와 가까운 벼랑 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집 수십 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배금천은 산구비를 예돌아 흘렀고 마을 왼쪽에 있는 산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대금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도치카였다. 이 도치카는 독특하게도 아래가 넓고 우가 좁았는데 높이가 5-60m나 되었다. 멀리서 보면은 높다란 굴뚝 같았다. 도치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남아교사원이 있었다. 이날 남아교사원 밖에는 붉은 깃발이 가득 꽂혀 펄럭이고 보초병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들뜨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람을 짓눌렀다. 재물을 놓는 긴 탁자 위에 수유 등잔을 몇 개 켜놓았을 뿐이라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탁자 앞 부들 방석에는 고위급 간부 5-60명이 앉아있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산과 초지를 지나며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탓에 형편이 없이 마른 사람들이 아래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탁자 뒤에 높이 앉아있는 장국도는 흰 얼굴에 살이 더 올라 보기 좋았다. 장국도에 비해서 황초도 생기가 넘치었다. 마침내 회의가 열리었다. 장국도가 마른 기침을 두 번 나더니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은 마음은 푹 복잡해 보였다. 장국도는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벌어진 반포위 도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조항이 5차 포위 도벌을 짓부시지 못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은 군사로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로선 문제라고도 하면서 1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야 이런 후퇴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주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사방면군을 탓하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이었다. 남아가 도망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야말로 전략적인 후퇴에 종지부를 짓고 반격을 하는 것이며 참된 볼셰비크의 공격 노선입니다. 하지만 주왕의 지도자들은 적의 비행기, 대포의 겁을 집어먹고 혁명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진 방침이야말로 분명한 우경 도망조의 노선입니다. 게다가 주왕은 1, 3군단을 이끌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군을 둘로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장국도는 손을 휙 저으며 연설가다운 자세로 웅변하다 소리쳤다. 동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왕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본디 혁명가가 아니라 허풍쟁이들이고 꽉 막힌 좌경 공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구를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첩보를 들을 수가 있고 권연을 피울 수가 있고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비관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여덟 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정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남성 여성 포함해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병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세상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은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장나기도 마련인데요. 제때 파악만 한다면 아주 무난하게 평온하게 장수에 다른 부담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초원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치명 발매안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근이라면 당신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50근, 100근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누가 관리하는가? 바로 심장이 관리합니다. 심장에서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0: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은 내 주먹만한 심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판막을 포함해서 판막도 많습니다. 뭐 심방에 심실에 판막이 네 개 있는가 하면 주동막 주동맥 판막도 있고 여기에는 폐동맥 판막도 있고 판막 포함해서 모두 심장 근육을 의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금방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러면서 기본 보조 제품 몇 가지는 뭐 10년, 20년, 30년까지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 제품 가운데서는 아스피린 장용편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류스바타딩, 아토바타딩 이 가운데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토바타딩은 깡공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류스바타딩은 성공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장용편은 만약에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뇌출혈할 위험이 있거나 수술을 받으셨거나 어느 위궤양이 있어서 수시로 출혈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QC 보건제품하고 치료제품이 있는데 보건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 여기에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알아주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미 관상동맥이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여기에만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혈관 조잉을 하면서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 막힌 정도에서 8, 90% 그 이상 막혔다면 기본으로서 지자를 건염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할 때까지 관상동맥이 막히게 놔두지 마시고 놔두자 해서 놔두는 건 아니지만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많이 참고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래서 이 정도 막혔을 경우까지 키우지 말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료법 가운데서 초원 청심환이다 몇 개 보조 제품을 함께 쓰시면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충심으로서 다각도로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그저 신자에 나빠가지고 저는 좀 병원 예약 좀 먹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효과가 나타나나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네, 여긴 방송 계속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아, 이게 심장에 좋단데, 싸먹어보라. 그래, 저래고도 한결이 어서 힘을 쌓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아홉 가게, 세 가게 한결이 어서입니다. 예, 예.
2: 그래, 그래. 갑시도 저렴하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나.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 저,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기침세에 있었습니다.
0: 아, 예. 심폐혈이 예, 심한 증상입니다. 예, 예. 예.
2: 가래가, 예, 성하고, 예. 그래도, 그리고 또 뭔가, 고초도 있습니다.
0: 예.
2: 입안에서 냄새 난다고.
0: 예.
2: 모두 그랬대다, 집사람이.
0: 아, 예.
2: 예, 그랬대다.
0: 그것도 모두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이 참 답답하지. 아무리 구강청소를 해도 입에서 예. 냄새가 나는데, 예. 본 제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 받으셨어요?
2: 그래, 근데 한동안 이래 들은 저 먹어봤는데 집사람들이 고소하셨다고
0: 그렇죠.
2: 아, 묘하다고. 난 예. 내전에도 생각하면 그건 묘한다. 아, 그게
0: 그렇죠.
2: 심장약을 먹었는데 고소하셨다고.
0: 그렇죠. 예예. 예. 심폐혈이 심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한 가지 증상에 속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전에는 미 계속 아프고 예. 소화 달라 이제 그 더블 그러던 게 아이가 먹은 게 어때? 위까지 좋아진다?
0: 그게 지도 무치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많이 기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 예. 예. 좋은 정신만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네. 저 오늘도 그 전문가면 아홉 가구 주문하게 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심지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1년이 8개월 넘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전에 심장 때문에 늘 정말 주먹에 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온해서 이 시간상에서 뭐 하루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차수는 조절할 수 있지만 해도 그 알수는 계속 그 범위 수마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두 차례 내지 한 차례 이게 견지하시는 건 그때 문제가 없으니까 시름 놓고 쓰세요.
2: 예, 그래, 나 계속 먹겠습니다.
0: 아, 예.
2: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내가 량을,
0: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드시겠다, 예, 그렇죠.
2: 예.
0: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2: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정신만 수고했는데. 나는 이 신장이 붙인다 하면 정말 안개라 그래도 안절부절만 한단 말이야. 그래도 안 갔다 썼다 그래도 막 가슴 올리고 그저 답답하게 나면서 올리고 이때는 정말 바쁘다만 한다. 그때는 쫓아나면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좋은 정신만 썼는데 야 정말 약은 숨수수 아기들만 한다.
0: 예.
3: 예. 이래서 내가 이 어제 쓰긴 어제 반이 넘었었는데 야 정말 어제 완전히 그 모든 가래고 벌써 그저 얼리 막힌 게고 이 가슴이 벌써 편하고 이 다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만.
0: 예.
3: 그래 내가 하도 좋으니까 이 옆집이 또 우리 같이 노인 장기 노면서 이제 앉아서 들어볼래 숨 답답해서 야 했었다만. 그래 노인이 좀 이 경제력을 좀 작아놔 자 이 약해놓다니 이래서 아, 돈이 세게 아낀다만. 그래, 아와이 이래지 말고, 그거 잘해서 뭐, 이제 약하면, 그러면
0: 아무튼. 큰 돈 써야 되죠.
3: 큰 돈 써도 효과가 크게.
0: 그렇죠. 예.
3: 상황이 갖췄다. 그래, 이제 자꾸 선전하 그다음에, 정말 아껴도 뭐, 터진다만. 그래, 쓴 게, 앵계란 무슨, 그 무슨, 이 약을 크게 아시던 건데, 걔네 그거, 이거 썼는데, 한 달 다 아셨는데 벌써 아긴다만.
0: 아, 그렇죠. 3주 전에 많이 알깁니다.
3: 내게 난 무슨 약간 반반한 게 내가 가져오면서, 아, 제대로 또 동생들 살았다는데. 이러면서 한국에 또 딸도 있고, 이랬는데 돈을 붙이는 것도 딱딱 썼는데, 그래서 어제는 기본사 어제는 이제 석 달 썼는가? 그런데 어제는 노인이가 이 호흡이가 정상적이 된다만. 그래, 약간 좀 무슨 혈압이 약간 높더라만. 그전에 많이 높았는데 지금. 결이 괜찮다만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동생 살 때 나를 같이
0: 아 예예
3: 한 대 싸다
0: 요새 큰 도움을 주셨네요. 예예
3: 많이 쌌으러 요구를 보니까네 그렇게 하면 좋고 아와이 그렇게 좋고 나도 좋고 다 약속을 한다.
0: 아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행전에 다 이거 쓰니까 우리 이번에도 또 여기까지 가다 바뀌었어.
0: 아 그렇게 하세요. 삼삼이 다섯 개 오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 저는 이게 좀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대. 근데 이거 지금 뭐저는 넉 달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항제 치료가 좀 잘 견지하셨네요.
4: 예.
0: 예.
4: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많이. 심률이 본래 100이 넘었다는데 이 약을 쓴 다음에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
0: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4: 예. 예. 그 다음에 청결 오르내릴 적에는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지금 아홉과 이번에 싸자 그럼.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이 좋으니까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33에 다섯 개 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조선생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1: 나도 좀 그 순정하랍니다.
2: 아, 예.
1: 네. 23년도 12월달에 샀어요.
2: 아, 그랬어요?
1: 네, 지금 그저,
2: 예.
1: 지금 그저 4년.
2: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라시안이 된다는 거죠.
1: 지금 한 번씩 계속 해먹어요, 나.
2: 아, 그래요? 예. 다른 불편함이 없죠. 계속 드십시오. 예, 예, 예.
1: 아, 입에서 냄새 나고 뭐, 거의 아프고.
2: 소화되는 건 어떠세요?
1: 네, 소화되는 건 잘 돼. 지금 밥도 잘 먹어요.
2: 밥도 잘 드시고. 네. 예, 예.
1: 이러는 거, 나, 내 길에 먹는 거 보고, 한국 간 사람들이, 내게 그 길에 먹어 좋다고 그러더라. 이거 며칠도 그냥 싸내 갔어요.
2: 아,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예, 예.
1: 그 앞뒤 고를 빙하고, 힘하고, 그렇게 이것도 저는, 이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2: 아, 그렇죠. 심장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처럼 심장에 제대로 그 산소를 실을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면 머리가 땡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입안에 쓰고 입안에 마르고 입안에서 냄새 또 세워놨어요.
2: 아, 예.
1: 근데 그걸 어쩌면 써서 얼마 했는데
2: 아, 있었던 것이 꽤 없어졌겠네요. 네. 어, 얼마나 그것도 큰
1: 예. 효과인데. 그것도 그건 없어요.
2: 예, 예.
1: 예. 나 이거 앞으로 없네. 이거 맞더라. 살아서는데 이거 계속 못 살거든요.
2: 아,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예, 24년 그래. 12월 달부터 복용했는데 지금 예, 계속.
1: 또 빠르고요.
2: 그렇죠. 그래. 예.
1: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2: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남편이 장심안을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심장에서 자라 5년 전엔 넣었는데, 내가 예. 또 다시 가슴이 겨울 숨이 차서 했었는데, 아, 이거 예, 그리 오래 하셨는데, 자 가슴이 겨울 숨이 차지 않습니다.
2: 그렇죠. 예, 예.
3: 이 약속이 때문에 다시 저자를 아여도 되지 않습니다.
2: 예, 이 약을 계속 쭉 견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예.
3: 예, 예. 결국 예. 그저 용맥이 없어서 그렸습니다.
2: 예.
3: 근데 약성기 맥이도 나고요.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도 잘 돼. 밥은 용도 잘 잡습니다.
2: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혈액순환 과정에서 모든 평형을 유지하는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이 그런 데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리고 예, 심혈이 계속 50몇 개씩 됐습니다.
2: 아, 나이 들어서 50몇 개는 안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지금 심혈이 65개, 67개씩.
2: 너무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 예, 50몇 개 되면 나쁘지 않습니까, 선생님?
2: 50몇 개만, 아니, 60살 이상 그거 가져가야 됩니다. 특수한 운동원들은 됩니다. 운동 한 30, 40대 운동원들이, 20, 30대 운동원들은 한 번에 피가 심장에서 뿜는 게 힘있게 뿜고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60대 이상 그 50대 중후반부터는 안 됩니다. 60 벗어져야 됩니다.
3: 선생님, 28살짜리는 심장에 50몇 개 되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2: 특수한 운동을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면 기본으로 60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한 번에 콱콱 내밀었다 들여오는 이 힘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해도 60에 가까우면 되지만 해도 좋게는 60에 벗어지는 게 좋습니다.
3: 우리 그 언니네 삼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2: 예.
3: 이제 약속 같겠습니다. 예.
2: 나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 28살.
2: 예예. 그러게 되면 이거 한번 시도해보라. 하루에 한번 시도해보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데면 불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위자가나 간에 콤파체 부담이 가거나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했는데 그따 문제가 없다고. 예예예. 예, 예.
3: 예, 약 선생님 심장약은 지원의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2: 인정하죠.
3: 예, 예. 이 약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2: 예, 예.
3: 지금 혈압이 나쁘죠, 선생님 정상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 기침착과 목에 가려맞는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2: 심장병이라 하지, 인정하지 않게 되죠. 단순히 호흡기통, 단순히 혈압 문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치료만 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약화하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돌아 이 치료를 하니까, 이제처럼 그런, 완전히 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장 치료하니까 좋아졌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오늘도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2: 그렇게 하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2: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은 주약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나는 혈압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닌 거 조절받지 못한 걸 조절받으셨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미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또 심근염으로 진단이 내리셨거나 비후성 심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본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이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도시에서 아파트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계단을 바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게 되면 숨이 차서 집에만 자기를 가다두는 이런 형편이 많이 어지간하면 집에서 집에서 물이 있지 화장실이 있지 전화하면 뭐이나 물건이나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동하는 걸로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자면 너무 숨이 차서 몇 번씩 그거 쉬어 오르고 내리고 하자면 그 불편함감을 느껴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심장병 자체로 인해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모로서 다각도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순회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으로서 세 곽 싸면 한 곽을 줍니다. 그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주고 열여덟 곽을 싸면 여섯 곽을 물어라 주는데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배달 전화번호 33-5개 여기에 배달을 부탁해도 얼마든지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장병은 좋은 청심환이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4: 네, 집에 노인이 조심하러 없던 게 전화기 잠을 못 자던 게 집대가 다 쉽습니다.
2: 아, 예.
4: 또 배달해줘.
2: 아, 그렇게 하시오. 예,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네.
2: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평균 심율은 60차 벗어져서 70, 80차 잡으면 아주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늘 어깨로 주먹질하며 치거나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겨드랑이 밑으로까지 내리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까지 반사통으로 아파나는 경우가 있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발목이거나 발등이거나 장단지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쉽게 놀라고 어지간한 소리에도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약에는 관상동맥에서 지금 거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복강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맥이 똑 떨어지고 뭐 소변 차수가 너무 작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입술이 까맣게 질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을 동반해서 심장병 치료에 일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에다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심장병 관리에는 기본으로 혈압 관리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의 정상은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약대학방 여기에 가시겠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으로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많이 나누게 되어 있지만 해도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협심증 역시 심장은 왼쪽 앞가슴했지만 해도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두껄껄이 아파나고 심근경색이라면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40 내지 70%를 말합니다. 당신이 심장에 이상이 생길 때에다면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제일 낮아도 40% 이상으로 막힌 경우에 나에게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 이 나이에 이제 시작이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다. 이미 40 내지 70이 100분제 이상도 막힌 경우에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상님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이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요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갑상선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초조한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항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개별적으로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똑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직접 심장병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다른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 주기는 제일 길어서 120일 그리고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적혈구 120일인데 뭐 때문에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는가? 그때 당시 당신이 모든 혈액을 통해서 그 약도 전달되고 면역력도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피를 빌어서 이 관을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이걸 보충하세요. 조혈 공능을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자양 시원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네, 어제 그 별 생각 없이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몇 달 전에 캡처된 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딱 캡처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읽은 건데 네.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저장만 해둔 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두고 안 본 거 말입니다. 네, 저도 사진첩에 참 그런 것이 많은데 뭐 요리 레시피라든지 운동 영상, 여행지 사진 그리고 읽지 않은 글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진절.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누가 공유한 짧은 에세이였을 겁니다. 공유해 볼까요?
1: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가가 편의점에 가 물을 사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와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 근데 뒤에 줄이 서 있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직원은 다시 계산을 기다리고 그때 뒤에 있던 아저씨가 그냥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2원짜리 물이었는데요. 작가는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죠? 2원이면 큰 돈도 아니고 아저씨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조금 살 것 같다고 썼습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고요.
0: 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가 봐선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정작 본인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거. 네, 이상하게 저도 요즘 참 자꾸 이런 글을 찾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큰 감동보다는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되는 글을 읽고 나면은 조금 마음도 내려앉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읽으면서 주변의 분들과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이면 왜 코가 막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음식의 열기입니다. 네, 뜨거운 음식에서 나오는 소중기가 코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늘립니다. 둘째는 매운 음식이라고 하네요. 네, 캡사이신이 든 코 점막을 자극해서 콧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코가 막힙니다. 자, 다음은 씹는 행위라고 합니다. 씹으면 코와 입을 연결하는 통로가 자극을 받는데요. 이 밖에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밥을 먹을 때 코가 막히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특정 음식 먹을 때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 음식 때문에 코가 막힌 적 있나요?
1: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저는 매운 걸 먹으면 자꾸 이제 막 콧물이 질질 나오고 코가 막히고 하는데 아 이제 매운 음식 때문에도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 흔한 오해는 밥을 먹으면 코가 막히는 것이 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음식의 열기, 매운맛,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코가 막히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0: 네, 정리해 본다면 그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히는 것은 음식의 열기, 매운맛,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 때문입니다. 특정 음식에서 반복된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단 말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자꾸 막히거나 자꾸 콧물이 질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 이제 동년으로 돌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0: 근데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나이 들면 자꾸 뭐 음식 먹을 때 밥이 막 튕기거나 막 그리고 코가 막히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냐. 이게 뭐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1: 내분비의 문제가
0: 또 하나요. 예.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가만히 자꾸 튕겨 나간다예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살짝 어린 나이 때처럼 그렇게
1: 노화가 오죠.
0: 쫀쫀하지 못해가지고. 예.

0: 그 로어가 그렇죠. 와서 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밥도 튕기고 하는데 그래서 전 식사하는 과정에 좀 침이 튕길까 밥이 튕길까 항상 조심조심하거든요.
1: 그 나이가 들면은 네. 이제 근육도 쇠퇴되고 네. 여러 가지 우리 내분비도 이제
0: 젊어서
1: 예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인 어떤 음식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자극을 또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0: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1: 맞아요.
0: 식사할 때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튕기고 또 이상하게 또 어른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안 좋고 지갑을 열라고 합니다.
1: 나이가 들면 근데 지갑을 더 안 열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0: 왜 안 열어요? 퇴직금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1: 아니 근데 더 이제 아끼고
0: 꼭 닫고
1: 예. 예.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0: 같이 또 큰 식사하려고
1: 예, 그럽니다. 그렇죠.
0: 예.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뭐 작은 현상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0: 김윤일 씨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1: 커졌습니까?
0: 키 크는 약 드셨어요?
1: 아니 키가 큰 게 아니라
0: 높은 신발 신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자꾸 저를 그렇게 좀 이제 멋지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예. 아 그래요?
1: 예.
0: 제가 이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나 윤일 씨가 좀 더 요즘 성장을 했나?
1: 네. 성장판이 닦였습니다. 네. 아 이제 더
0: 10년 전에 닦였죠.
1: 아 이제 이미 닦였는데 뭐 예.
0: 혹시나 그래도 좀 더 요즘 애들이 쑥쑥 크는 것처럼 뭐 키 큰 약을 먹었다거나 그래서 한 80 되는 줄 알았다니까.
1: 제가 이제 더 커 뭘 하겠습니까?
0: 사회할 때 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1: 아유 뭐 이제는 뭐 키가 커서 뭐 사회 멋지게 보이고 뭐 그런 건 이제.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네. 크면 뭐 바지도 다시 바꿔야 되죠.
1: 저는
0: 돈
1: 참 좋아요.
0: 일밖에 없습니다.
1: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지금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0: 근데 기다리세요. 이제 네. 그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만 입고 잘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1: 맞아요.
0: 합니다.
1: 예.
0: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0.1cm에서 0.2cm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70대는 2cm에서 5cm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그 키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척추 디스크의 퇴행이라고 합니다. 주간판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는데 그래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면 키가 더 줄어들죠. 척추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가 굽으면 키가 더 줄어 보입니다.
0: 네, 키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를 펴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이 뭐, 어차피 뭐 자연스러운 노화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운동과 영양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키가 줄어드는 것이 요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요선도 영향을 줍니다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1: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것은 주간판이 얇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여러 가지 또 운동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것도 큰일 났어요.
1: 왜요?
0: 원래 작은데.
1: 매옥 씨가.
0: 더 작아지고.
1: 매옥 씨는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하죠.
0: 어, 예. 기분 좋다.
1: 그러니까 이제
0: 요선일 씨가 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1: 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언어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많이 따라 배우고 서로 따라 배우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 아니 진짜 뭐 명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우리 여성분들이 연령대를 놓고 보면은
0: 네.
1: 가장 아주 제일 보기 좋은 키거든요.
0: 근데 예. 제가 평균 키에 못 도달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아니 부모님이 둘 다 키가 안 크시면 뭐 혹시 산동성 분들 크니까 서로 뭐 결혼을 하면은 서로의 후대들의 어떤 뭐 예. 유전자 바꿈이 더 중요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1: 아니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주 날렵하거든요. 예.
0: 저희 윤일 씨 엄마보다는 커요.
1: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작아도
0: 예.
1: 할 건 뭐 자기의 그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 말이 아니잖아요.
1: 예.
0: 능력은 다 있는데 키가 크고 싶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1: 키가 크고 싶어지는 건 내가 크고 싶어서 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나의 이 지금 네. 정도의 그래도 위안이나 혹은 남보다 나는 키가 작아도 우월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자부심 갖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흔히 하는 오해 뭐 이제 우유를 꾸준히 먹으면 키가 큰다.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우유를 못 먹고 우유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1: 예, 예.
0: 근데 또 그게 우유가 저한테는 안 맞았나 봅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0: 그러니까 정말 꾸준한 요즘 뭐 어떤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하던데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1: 키가 좀 더 커갖고 다시 어떤 젊음의 그런 어떤 못 해본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사회할 때
1: 아.
0: 높은 신발 안 신어도 남자 아나운서들이랑 똑같이 키가 크고 싶거든요.
1: 아, 그러면 남자분들이 배려하면

0: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일단 눈도 즐거워야 되고 입도 즐거워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그리고 씹힐 때 그 아삭함 여러 가지 그 느낌도 좋아야 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음식은
0: 네.
1: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0: 맞죠. 그래.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1: 그래서 이제 음식도 여러 가지 색상이나 네. 비주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면은 그 식욕이 좀 당기는 것이 있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요즘 뭐 먹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이에요.
1: 아, 그런 게 나왔습니까?
0: 거 맞죠?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인데 오징어 먹물 넣었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인데 먹으면 정말 입 주위가 딱 삭감해 납니다.
1: 아니 그 맛은 단맛이 나죠, 나기.
0: 나는데 새까만 색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까? 이 초콜릿 색깔이랑 새까만 색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1: 초콜릿 색은 조금 이제 토색.
0: 네.
1: 너무 검은색이 아니고.
0: 이제 네. 살짝 갈색 같은
1: 갈색
0: 그 고급지잖아요.
1: 예, 맞아요.
0: 저는 이제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파란색이 또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고.
1: 아.
0: 그러고 보니까 하늘 파란색 음식이 없어요?
1: 없죠.
0: 오, 진짜 없네요.
1: 네. 파란색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 아닙니다. 다음은 파란색은 신선함과 청결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말 일상생활. 저는 저희 집에 파란색 식기가 또 없습니다.
1: 거의 없죠.
0: 네.
1: 누가 진짜? 파란색 씁니까? 안 쓰죠, 보통?
0: 네, 없어요. 네. 정말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빨간색과 노란색은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빨간색 고추.
1: 예.
0: 음식에 저희 고춧가루가 팍팍팍 빨간색이 뿌려지면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빨간색은요,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밝고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과 식품회사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로고와 인테리어에 사용합니다. 그 맥도날드,
1: 맞아요.
0: KFC 같은 브랜드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1: 흔한 오해는 파란색이 식욕을 완전히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파란색은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또한 파란색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심리적 효과일 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0: 그 우리가 조미료로 쓴 지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게 노란색이에요.
1: 노란색.
0: 근데 어떤 상가에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넣으면 별 이상하게 맛이 음식 맛이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몸이 주미주미하다고 못 샀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사람한테 주는 그 특히나 음식에서 우리가 파란색을 안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0: 평소에 또 먹는 것도 못 봤고 네. 또 하나 생각하건대 하늘이 파란데 또 지상에 자라는 식물마저 파란다면 이게 좀 조화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재료들이 있는 뭐 식재료가 있다면 그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선우 순서가 만약 우리 일상의 자연생활에서 파란색 남새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많다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테니 이 자연 자체가 파란색 채소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래.
0: 식재료를.
1: 근데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0: 아, 저는 그래서 오늘도 좀 파란색 식기 좀 장만해 보려고요.
1: 파란 식욕이 떨어지게.
0: 특히 술잔 같은 거 그 파란색 투명한 걸로 하면은 좀 와도 모든 음식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숟가락 그 밥그릇도 파란색으로 하면은 제 것만.
1: 근데 명호 씨는 아무리 그렇게 생활 환경이 변해지더라도
0: 네.
1: 그 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0: 애착과
1: 그 본능적인 거는 그거는 못 버릴 것 같아요.
0: 아, 바쁘지 말아야겠네요. 또
1: 검은색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0: 예. 옷에 찬이란 색깔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자연에 순응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1: 그럼요. 예.
0: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1: 내가 원하는 걸 네. 만족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0: 솔직히 다이어트 해봤자 몸매가 그렇게 이뻐봤자 굳이 오대 가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일정한 수준으로 체중을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것도 연령대를 봐야 되죠. 만약에 뭐 젊은 20대라면 조금
0: 못비하겠고
1: 예.
0: 뭐. 이상하게 그 로인들이 그런 얘기하십니다. 요즘은 또 튼튼하게 살집이 좀 있어야 덜 아프더라.
1: 예.
0: 힘이 난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 있죠.
1: 너무 다이어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0: 네.
1: 건강관리는 물론 하면서 뭐 드실 거는 또 드시면서.
0: 네. 아, 파란색 제가 봤어요. 케이크.
1: 아, 개그의 예. 내에는 있구나.
0: 근데 예. 그거는 적당히 먹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났네요.

0: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하품은 전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하품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품이 나오죠. 이것을 바로 하품 전염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하품 전염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데요. 옆 사람이 하품한 것을 보면 뇌에서 하품과 관련된 회로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하품이 나옵니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0: 네, 하품 전염은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하품 전염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낯선 사람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품에는 좀 덜 반응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하품 전염이 사회적 유대와 공감 능력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자폐 스펙트럼 있는 사람들은 하품 전염이 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한마디로 하품이 전염되는 것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하품 전염이 더 잘 일어나며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연결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품 전염은 나이와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네, 연구에 따르면 4세에서 5세 정도부터 네. 하품 전염이 나타난대요. 아기일 때 말고. 근데 집에서 자꾸 뭐 동물도 주인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네. 합니다. 또 개도 하품하는 것을 따라하면 하품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흔한 오해가 하품이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품은 뇌 온도 조절, 뭐 각성, 긴장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장소에서 하품하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입을 막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품 같은 것도 좀 참을 수 없더라고요.
1: 그게 우리 생체의 반응이고
0: 예.
1: 그런 것들도 해야만이 건강이 또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품을 참고 그냥 뭐 우리가 눈물 나는 것도 눈물 참고 뭐 기침 나는 거 기침 참고
0: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반응인 것만큼 뭐 근데 몇몇 사람들 민폐를 안 주는 상황에서는 네. 가능하거든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또 하품도 하면 가끔 또 하품하기도 하면서
1: 맞아요.
0: 좀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세춘 황하구복액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OTC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라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에 됩니다. 문의전화 및 무료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수촌으로 불리우는 황화구봉액과 더불어 황화구봉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봉액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복용하시면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런 감을 충분하게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광서성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마현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름난 장수촌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거기에 장수의 그 비밀을 바로 본 처방에 담아서 국경 70주년에 전 세계의 영어 문자로서 완전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전파된 장수의 비결이 바로 황화구봉액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황화구봉액을 제2군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굴란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포함된 황정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령지라든지 뚜중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넣고 말하면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기혈 부족이라는 걸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을 몇 가지 실려만 든다면 온 하루 동안 정신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머리에다 두겁이 씌워놓은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거나 말씀 소리가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 알아듣기 힘들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움직이게 되면 금방 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얼굴색이 누르끄름하고 입술과 손톱 색깔이 핏색이 없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면 눈앞이 새까매 나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잠자다 깨어나면 자기 다시 힘들어지고 손과 발이 차고 습기 그 식은땀이 나는 이런 증상을 바로 주약의 기혈 부족이 몇 개 증상으로 실례를 들 수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이런 건 기본 고민할 필요가 없이 복용하면 빠른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황화구봉액을 6개 동안 6개월 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증상이 어떤 증상에서는 고혈압이 있고 예, 혈당도 좀 나쁘고 좀 결지도 나빠졌습니다.
1: 예.
2: 이거 먹으니까 여기에 너무 이 세 가지에 너무 좋았을 때다.
1: 예.
2: 평소 혈압도 나쁘고 혈지도 나쁘던 게 지금 요즘은 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만약에 받았으면 그리고 이 머리 그냥 뭔가 뭐 머리 밑에 쏙쏙 찍어버리면서 그래 됐으면 근데 이거 뭘까 그때 가 어렵을 때다 이거는.
1: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2: 그럼 머리 흉하고 불안하고.
1: 예. 천마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 문제는 천마가 곧 책임집니다. 예,
2: 옳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 흉하고, 얼빤하고, 정신 안 나고, 머리 밑이, 머리 무겁다, 못해, 둥기 많이 무겁었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해결돼서 머리 많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1: 그렇죠. 이 천마가 특수한 성분입니다.
2: 예, 예, 예. 맑아지고 정신 난다라 말이죠.
1: 그렇죠.
2: 그리고 낮이나 저녁이면 가슴이 뭐, 그냥 황하고 떨리고 자지 못해 됐습니다. 저녁이 돌아오면 또 했습니다. 듣기는. 그러니까 요즘은 내 가슴이 편안하고 잠은 너무 잘 잔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너무 잘 자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 망성이 있으면서 내 경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생각 못했단 말은 없으나 생각한 거 잊어버리고 또 무건 갖다 두면 생각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보지 못하면 또 먹지도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근데 경력이 많이 돌아와서 그래도 싸다 나오면 때가 먹고 이랬습니다. 때가 생각났대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령지란 성분 자체가 예. 경력을 촉진시켜주고 불면증을 풀어주는 데는 예. 아주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2: 먹어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올라갔대다.
1: 그렇죠.
2: 예전에 봐서 이때쯤에 뭐 돌기 받고 되면 그저 바람만 약간 와서 감기 걸려도 콧물 쫄아나고 재채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먹어서부터 재채되고 감기 한번 더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아, 바로 그렇죠. 예, 예.
2: 예. 이러면 많이 나아지고 있고 뭔가 뭐 이 약 내가 먹던 동안 제일 좋은 약이 있다 지금 내가 먹어보니까 나.
1: 선택에 복용하신 예. 분들은 그 효과성을 아주 깊이 느끼지 않을 예.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예 아주 우수한 상품. 예.
2: 그래 지금 계속 또 먹자고 효과 잘 보니까 계속 먹자고 활동에 참가해서 열두하고 배달밖에 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각에 10각을 예. 줍니다. 우수한 우대 활동이니까 한각은 예.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구복액이고 아주 예. 빨리 흡수가 됩니다. 아, 하루 이건 공복에 복용하라 했습니다. 식전 네, 식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식전 식후라는 건 식전 30분 식후 30분 말하지만 해도 네. 공복이라는 건 완전히 빈속에 식전 네. 1시간 전에 이렇게 복용하면 너무 네. 우수한 효과를 보게 네. 되었습니다.
2: 부작용도 없어서 때다
1: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네. 없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잘 열심히 네. 쓰세요.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명 서방문 약수는 한답니다.
1: 예.
3: 예, 눈이 자꾸 깔깔하고, 뿌구이, 그 다음에 이 바람 맞으면 눈물이 자꾸 나고, 걔나 눈이, 이 날씨 뜨거운 날에는 눈이 따갑고, 그래서 이, 자, 고상 세게 했습니다.
1: 그렇죠. 나이가 예.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 70대 그때 가서는 눈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눈의 문제는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쉽게 실명으로 가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
3: 눈이 자꾸 부어가지고서 예, 머리 잘 물치가 되지 않아서 또 손으로 못 대고
1: 백내장입니다.
3: 예. 예. 예. 그래 앵커에 가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3: 이사들 보이고 예. 그 눈약도 없고 무슨 또 뭐 눈에 좋다는 거 뭐 먹으라 해서 그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네 이 방송 듣고 서리나 이 방송에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명서방 이 눈약 쓰고 서리 너무 좋다는 얘기 듣고서 네 이거 나도 써본다고 써봤는데 이걸로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라 인정 맞습니다.
3: 예. 눈이 예. 잘 보이지 본 것도 없어졌지 그 바람만 맞으면 그 눈물이 자꾸 나오지 그 눈이 이 여름에 그 좀 밖에 온도를 안 높거나 무슨 어쨌든 온도 높을 때는 이 눈이 따가봐가지고 얘 여운심 듣더라 그것도.
1: 그렇죠.
3: 예.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면 얘 이제 안압이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진해 심하지는 다타도 어째 나는 영심 들더라 말입니다.
1: 그게. 그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들어간다면은 몇 배의 약을 써도 잘 해결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 어구에서 예. 해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3: 그래서 이 안경도 무슨 그 마찰깨라 해서 안경도 뭐 한 천 원씩 주고 깨 마찰깨
1: 그렇겠죠.
3: 모르겠습니다. 예. 이 수단도 팔았습니다.
1: 예.
3: 예. 그래다 명소방 쓰고서 이게 해결이 영달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이게 방송 들으니까 활동도 영 좋을 때다, 예. 약도 많이 주지, 돈도 현금도 빼주지.
1: 그렇습니다. 예, 15각, 15각 정도 천 원 빼줍니다. 예, 예.
3: 예,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또 배달받았다고 그래서 나 했습니다.
1: 예, 눈병치료 선택이 너무 우수하니까 시름 넣고 쓰세요. 예, 건강기원합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항아구 복액을 쓰는데

0: 이약이 다른 약보다 영 특별히 좋습니다. 구복약이 돼 그러는지 먹으면 흡수 잘 됩니다.
1: 여기 성분이 독소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흡수가 잘 되고 예.
0: 예. 예 나는 이게 경추나 본다.
1: 예.
0: 그러니까 예, 이게 아디꼬리 자꾸 아픈 게 얼빤한 게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0: 이거 먹은 다음에 혈이 잘 통해 그러는지 굳은 사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제 하소한 성분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담당합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나는 발이 시려서 예, 밤에 잘 때는 예, 부끄러운 대로 양말 신고 잡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한가구 벗고 먹은 다음에 이거 양말을 어선 아이신어도 이렇습니다.
1: 그게
0: 그러니까
1: 예.
0: 좀 신기합니다.
1: 건바지 양기 부석이고 기혈 부석입니다. 예. 예.
0: 그리고 또 소변이 작고 예. 급하고 이랬댔는데 이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결국 예, 밤에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0: 난 2시 만에 깨남이 잡으름이 아예 온다. 한 시간 반씩 들고야 또 잤는데 예. 누우면 쑥 잠이 잘 와서 이 항아구 복액이 정말 좋습니다.
1: 령지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근사경은 충분하게 할 수 아. 있습니다. 령지. 예, 예.
0: 그리고 이 밥도 맛있고
1: 예. 예.
0: 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결국 이게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0: 이렇게 밤에 잠을 푹 잘 자니까.
1: 그럼요.
0: 이번에 예, 국경절 우대할 때 좋을 때 아무래도 예, 효과 볼 때 좀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이거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우대할 때 너무 잘 오니까 제때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여기에다 나를 대비할 정도도 없이 평균 수명 외에 한 10살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노력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제품 자체는 그 여기에 이야기하는 바마천에 바마현에 그 110만 명 인구의 33.4명이 그 100세 노인에 있는데 우리 연결실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한 250명 있어야 됩니다. 100세 노인이. 그런데 여기에 대비하면 우리가 아직 부족점이 있는 것만 사실인데 여러분들 창조할 기적을 창조하세요. 기적도 아닙니다. 황마구복액을 길게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이 표준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황마구복액을 저는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여기 성분이 너무 우수하니까. 예, 예.
3: 예. 이 심장과 저기 혈압이 엄청 안 돼가지고 저리 영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지금 반년 넘어 먹고 나니까 예, 심장이 지금 많이 엄청 상태였고
1: 예.
3: 그리고 저 혈압이
1: 예.
3: 혈압이 항상 파동이 심하던 게 그게 지금 저기 정상이 되니까 나의 뭐 저기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경력이 없고 하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 기본입니다. 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황성이라는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서 그 경락을 살수통 시켜주고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문제가 생기는 점은 곧 가서 해결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게 여기 성분 조합이 호마련이라는 이런 성분도 화마인이라는 성분 이것도 기본으로서 뭐 모든 그 지방을 제때 잘 조절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사분이 말씀한 그런 증상이 쉽게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3: 개우 기관지염물로서리 항상 기침 가래가 심했는데 가래가 목에 딱 붙으면 또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던데 지금 기침 가래미냐 없습니다.
1: 령지, 황정 이런 성분들이 룬페 성진하는 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호흡계통을 다스려주는데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먹지 못하고 예, 밥만 먹으니까 자꾸 맥이 없고 이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이 허리 아프고 이 경추가 아파가지고 먹다 피를 이렇게 뛰기 바쁘더만 엎겨서 무슨 일 해서 맨 먹다 피 아파서 너무 바쁘고 예, 걷기 바쁘단 말인데 허리 아파서
1: 아, 그렇죠.
3: 그래도 이게 좀 많이 맞았습니다.
1: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들이 그런 걸 쉽게 풀어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호마른이라든지 그리고 황정이라든지 천마라든지 옥죽이라든지 령치라든지 아주 희귀한 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예, 그렇다나 지금은 저기 이렇게 업계에서 무슨 일에서도 허락을 해, 걷기도 많이 허락합니다.
1: 네.
3: 그래, 이 약을 써볼까나 저기 구멍약이라든지 용이 효과가 빠르고 흡수 빠릅니다.
1: 그렇죠. 이게 장수천의 장수비결이 바로 본 처방이 전 세계 70주 내내 이거 영어 문자로 나가 이런 처방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래. 저 한 가지 약을 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치를 할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효과 좋으니까 난 지금 계속 쏠려가고, 예. 영서방은 우리 신뢰가 쓰는데, 우리 신뢰는 이 백내장도 있고, 이렇게 바람 맛은 눈물도 나고, 예, 가렵기도 하고, 물체가 이렇게 쌍대벌로도 보이고, 이래서 이거 있어는 이 방송도 벌써 몇 달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1: 어, 그렇죠.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지금은 예, 이 눈물 나던 것도 이렇고 가려본 것도 이렇고 예, 쌍극을 배우던 것도 지금 많이 났단다.
1: 그렇죠.
3: 백내장이 뿌옇게 잘 보이지 않던 게 이게 지금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단다.
1: 어, 백내장이 서일어서는 다른 해결 방법이라는 게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약해 보이던 게 창문에 그 보양 그 보 어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하이 앞이 내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이 효과는 보통 제품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
3: 예, 그래. 저기 효과 좀 잘 보니까 계속 쓰려고 예. 들어보니까 이번에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약도 많이 쓰지, 돈도 빼두지 않고. 예. 우리 두 집에서 이번 날 때 장가에서 약 좀 배달받죠.
1: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1,000원 빼줍니다. 한강고방에는 12가게 10가게 줍니다.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용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교식은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며 에너지를 다시 채웁니다. 가만히 앉아 바람을 느끼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휴식입니다. 쉬어야만 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을 멈춰도 좋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는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한 휴식 시간을 꼭 내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쁘더라도 자신한테 휴식하는 시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천년 역사가 깃들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곳, 과거 왕조의 위엄이 남아있는 고궁과 정문, 인류 최고의 건축 유산 만리장성,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미식까지 모든 것을 갖춘 도시 바로 중국의 수도 북경입니다.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북경. 단순한 수도 도시를 넘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 생활문화가 집약된 이곳에서 알찬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북경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부터 고궁과 이화원의 고전미, 장엄한 만리장성의 역사, 그리고 북경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진미 미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 도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경은 중국 화북 지역 중심에 위치한 국가 수도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3대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천년 고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깊고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뉘는 온대 계절 풍기후로 봄에는 벚꽃과 각종 꽃이 만개하고 여름은 푸른 로금이 가득하며 가을은 하늘이 맑고 청명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 고궁과 장성이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경은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궁, 이화원, 만리장성 외에도 천단, 명릉 등 수많은 유적이 보존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치, 문화, 교육, 예술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원, 문화거리가 조성돼 관광은 물론 문화체험 여행으로도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중국 고전 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북경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북경 여행의 핵심 명소 바로 고궁 자금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북경 고궁은 명나라 영락 연간에 건축되기 시작해 약 600여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총 24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국가 정무를 바쳤던 중국 최고의 황실 궁궐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조 건축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궁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중축 대칭 구조입니다. 도시 중앙에 정렬된 궁궐 건축물은 북남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며 황실의 위엄과 질서, 균형미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은 크게 외조 구역과 내조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외조는 황제가 공식적인 국가의식을 열고 공물을 보던 공간으로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핵심 건축물입니다. 특히 태화전은 중국 현존 최대 목조 건축물로 황제의 대관식, 축하 행사, 국가 중요 행사가 모두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석단 위에 세워진 웅장한 건축물은 황실의 절대적인 위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조 구역은 황제와 황후, 후궁 왕족들이 일상생활을 했던 공간으로 건축 규모는 외조보다 작지만 더욱 세심하고 아기자기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건물마다 정교한 목조 조각, 채색화, 문양 장식이 새겨져 있어 고대 중국 건축 예술의 정수를 느끼게 합니다. 현재 고궁은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했던 왕실 유물, 보석과 서화, 공예품, 의상 등 수백만 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전시돼서 눈을 즐겁게 합니다.

거궁의 붉은 담벼락과 황금 유리기와 지붕은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보이는 고궁은 웅장하고 고즈넉하며 눈이 내린 겨울의 고궁은 마치 고전 그림 같은 몽환적인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경 여행에서 고궁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0년 시간이 깃든 공간에서 역사의 무게와 고전 건축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궁궐을 둘러봤다면 이제 북경 최고의 황실 정원 이화원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화원은 북경 서북쪽 교외에 위치한 청나라 황실 여름 별궁이자 중국 최고의 고전 정원으로 자연 풍경과 인공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명소입니다. 더운 여름 궁궐의 더위를 피해 황제와 왕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정물을 받던 휴식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화원의 대표 명소는 단연 77칸 회랑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회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정원 회랑으로 기둥과 벽면에는 수천 점의 전통서화, 인물화, 풍경화, 설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회랑을 걷

보면 중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수산 정상에 자리한 불향각, 이화원의 상징 건축물입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선 전통 루각에서 내려다보는 이화원 전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푸른 호수, 푸른 숲, 정자와 다리가 어우러진 풍경,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봄에는 복숭아꽃,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연꽃이 호수에 피어나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화원은 인공적인 화려함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라서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을 힐링하고 싶을 때 최적의 장소입니다. 북경의 웅장한 역사 유적 속에서 잔잔한 정원의 여유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화원 여행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북경 여행의 상징, 세계 최고의 건축 유산 만리장성을 소개해드립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목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 진나라, 한나라, 명나라 등 여러 왕조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축조된 방어시설로 중국 북방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성벽

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험준한 산 위에 쌓인 돌과 벽돌 성벽, 곳곳에 자리한 망루와 수비대 초소는 고대 병사들의 수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단순한 돌 성벽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의 피와 땀, 노력이 깃든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 탁 트인 산악 풍경을 바라보면 고대 중국인의 위대한 정신과 끈기를 느끼게 되고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시원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장엄한 풍경, 바로 북경 만리장성이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북경에 왔다면 꼭 만리장성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풍경을 즐겼다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미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북경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북경 미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북경 대표 요리로 바삭하고 고소한 껍질과 부드럽고 담백한 오리고기가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데 얇은 밀전병을 펴고 오리고기, 달콤한 천장소스, 파채, 오이채를 올려서 돌돌 말아먹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육향과 달콤한 소스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북경 여행에서는 꼭 맛봐야 하는 필수적인 미식입니다. 그 외에도 북경 전통 미식으로 양고기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뜨끈한 육수에 신선한 양고기를 데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중국 대표 면 요리 짜장면, 쫄깃한 면과 달콤 짭짤한 소스가 어우러진 대중적인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북경의 전통 길거리 간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삭한 튀김과자, 북경 탕후루, 부드러운 두부꽃, 달콤한 참깨떡 등 다양한 간식이 골목길에 가득합니다. 오래된 북경 골목을 걸으며 현지인들의 생활 맛을 느끼는 것 또한 특별한 여행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북경 미식은 화려한 조리법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역사 깊은 도시답게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음식들이 많아서 맛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풍경, 600년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고궁,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화원, 인류 최고의 유산 만리장성,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북경 미식까지. 북경은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생활을 모두 담은 특별한 곳입니다.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맛볼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매력이 가득한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북경을 찾아서 천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시고 또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미식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향의 시냇물가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김학성 작사, 리경득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어머니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현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혈배강,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약과계 앞뒷면에 이 이름이 틀립니다. 앞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황진수한타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황진수한타이 이거는 세트로 나갈 수도 있고 달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그 증상에 따라서. 예, 특히 혈배강 번식은 전문 우리 심장 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 보통 보게 되면 뭐 심뇌혈관 질병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예,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주약의 혈배강약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풍 반신불수 왔거나 언어장애 왔거나 예, 이런 분들은 황진수한타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타이는 지금 우리 활동이가 6과기에는 3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과기에는 10과기 드리고 15과기에는 20과기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15과기부터는 친구가 따라갑니다. 제가 놓은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지의 환자분들도 능히 와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전에는 군촌에 그 다음에 도문에 또 이런 왕청에 거기면서 와서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침구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배강은 우리 그 전문 심장질환이지 않습니까? 10과기는 10과기 더 드리고 이런 1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과기는 40과기 더 드리고 이런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과기는 70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 혈배강 요것만은 공장 측에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예,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은 혈배강 10과기을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20세트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10세트에는 없습니다. 10과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

0: 이름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처방이 많이 수록된 겁니다. 여기에 심장 질환을 명백하게 거기에 서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심장 질환 모두 8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 안에서 어떤 심장 질환은 병원에 사진 찍어 나타나날 수도 있고 신디안토에는 근본상 나타나야납니다. 그런데 확실히 환자는 영 바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이 답안은 우리 이 징구야오리 여기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구야오리라는 거는 이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보기 바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그거 풀이를 해드리겠을까나에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흉배통 절척감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경한 질병입니다. 흉배통이라는 건가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이 아파나는 건 계속 아픈 게 아닙니다. 뜨근뜨문뜨문 가다가 찔근찔근 아파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문뜨문 가다가 자꾸 마른 기침하게 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심장의 양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기는 충족한데 먼저 리별 그러니까 모종 원인을 인해서 딱 거기 심장 주위에 또 그 원래는 전신으로 확산돼야 되겠는데 확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죠. 그래서 서의각도에서는 사진 찍어보게 되면 거기에 그림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그림자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상 우리 단조우랍니다. 그러나 가래 이런 나쁜 것들이 거기에 떡 남아 있으면서 사진이 나타나는 게죠. 그래서 현대의학각도에서는 이것을 수술해가지고서리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동시에 뭔가 중의에서는 항상 칼을 함부로 대지 말랍니다. 칼 대는 순간 이 경락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락을 또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이 잘 말아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은 알지 않습니까? 단조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 중약제는 이걸 능히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뭔가 흉비부더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처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7글자로 그러니까 8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흉비라는 건 뭔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부더워라는 건 뭔가 반드시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나고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용 바쁩니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통처배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못해서 뒷잔등까지 아파난다. 어깨까지 막 아파납니다. 이거는 중에서 뭐라는가 중거파연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 그 짝에도 중거 내리막이 있고 가르막이란 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는 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고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선생님도 알지만 나는 이 혈배관과 항진산 탈이 오래 쓰고 있었으니까
0: 네.
2: 특히 값이 오르기 전에도 정말 더구나 많이 썼는데 선생님 그 봄마다 예 많이 또 증상활동 많이 써서 예 정말 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예.
0: 네.
2: 나는 심장이 정말 진해지지 지나치게 뛰고 예 어떻게 누워도 예 잠을 잘 못 잠 잘 수가 없고 아파서 예 누르는 것 같고
0: 네.
2: 그래서 악몽이 너무 많아서 예 잠 자다가도 부드득 부드득 깨났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깨우 예 기억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목에다 그 여시랑 걸고도 예 손에 반하자 나오도 보고 특히 성분증이라며 또 이력하라며 없어서 정말 얼마나 고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근데 이 기억력이 더 빨리 돌아옵니다.
0: 네, 예, 뇌졸아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영 좋습니다. 기력설이 그러니까 예, 물건 잊어버리는 것도 좋고 어찌는 기억력도 좋고 옛날에 예, 노래라며 다 가사라며 영화 비음만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
0: 네.
2: 예. 예.

0: 저리 머리가 어지럽고 선발이 저러던 것은 처음에 얼마 아이 먹었거나 인착한 데가 간데 온데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심율이 어떤 때는 빠르고 늦고 이러던 것도 다 정상을 됐거나 맥이 나고 예, 어지럽지도 않고 그래 우리가 예, 내가 예, 이래 쓰고서도 많은 면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상관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이래 쓰고 좋은 거 보고 소리 우리 친척분도 혈배강에 예, 황진산 타이로 예, 결합에 썼는데 부위라 왔다 갔다 말입니다.
1: 네.
0: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을 잡수 때도 자칫하면 무리도 깨끼고,
1: 네.
0: 그 다음 걸음이 안 돼서, 예. 좀만 그저 몇 발짝, 떼자도 그 자리에 쿵쿵, 그저 쓰러지고, 수리 걸음 하던 거, 하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걸음도 잘 아야 되던 게, 우선 이분이 특히 황진산 타일이 결합에 써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소화공용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음식도 짠 거 그 다음에 단단한 거 그래 그 다음에 달걀도 못 먹던 게 다 잘 먹고 예,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예, 특히 이래 그 중풍 후유증이 많이 좋아지니까 영 얼마나 행복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진산 탈가의 혈배관을 보는 사람마다가 다 이렇게 친척이라며 소개를 해서 예,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선생님, 전 선생님 항상 예, 중도년들이 고질병이고 좀 만성병 위해서 많이 고생한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시간 되고 많은 내지 붙잡으면서 수고하는데 정말 천만 번 고마린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0: 계속 쓰겠습니다.
1: 예예.
0: 좋은 날 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마약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인체내 오장육부라는 거는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마약이 있습니다. 우리 저 시장 가서 쇠고기라며 사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쭉 이렇게 칼을 뺄 때 그 찐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찐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겉자에도 뇌리를 생긴 막이 있고 가를 생긴 또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리를 생긴 그 막에 가서 염증이 생긴다 할 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딱 그 꽈로실 이 약재만 가지고서는 근본상 능력이 좀 모자랍니다.
2: 네,
1: 이럴 때
2: 잠시만요.
1: 반시 꼭 들어가야 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나는 이전에 혈배강 쓰다가에
1: 네.
3: 그다음 또 황진산 타이 왔다 해서 황진산 타이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3: 예. 이전에 혈배강 쓸 때는 정말 관심병이 심하고 저기나 심할까 얘가 저 숨이 차서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집잔등이 항상 차고 어떤 심할 때는 또 이빨까지 아프고 해서 정말 밤도 잘 수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혈배강 먹으니까 차츰차츰 나사졌다가 나사졌는데 또 황진산 타이 후에 왔어요. 이거 같이 먹게 됐습니다.
1: 네.
3: 그래 이 황진산 타이는 정말 44가지 중초약으로 한 약이 돼서 함께 쓰고 나니 숨이 차던 게 숨이 차고 땀을 흘리던 게 뚜끈들아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그래서 잠잘 이래 누워있을 때는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어떤 것 같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듯이 원래 가슴 딱딱해지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자는 게 또 밤이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혈압이 그저 130도 되고 140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다리가 붓고 이러는 게 지금 그 증세가 지금 정말 무슨 거짓말같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나서지니까.
1: 예.
3: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바인이 중풍 맞았던 사람에 대해서 손놀림이 방금 치면 물건들이 또 제대로 잘 떨고 그 다음에 숟가락 질 때도 그래서 방정치 않아서 밥 잡수는 것도 영 바쁘고 그랬는데
1: 예.
3: 우리 아바이도 그게 나사진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잠은 좀 풍치라 하는 게지 않습니까?
3: 예. 이게 정말 황진산 타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0: 그렇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말씀한 게 예, 영 방정치 않던 게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우리 정말 이 저희나 두 내가는 선생님이 이 방송 들으면서 예, 영 정말 유후이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네. 유익한 활동 선생님 해줘서 예,
1: 네.
0: 영 지금 감사합니다.
1: 네, 황진수한테 본 신이가 그 약 예. 이름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켄탄 후연왕. 그러나 우리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언어 장애라 먹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예. 근데 영, 그, 기억력도 별로 더 나사지는 것 같으로 합니다. 얼빠나던 게 좀 예. 사람 똘똘해진다 말입니다.
1: 그렇지.
0: 이번에 지금 이 명절을 맞으면서 또 활동이 있다는데 또 그 활동이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예.
0: 살아도 좀 팔팔하게 살아야
1: 그렇죠. 당연하지. 예.
0: 늘어나게 살면 무슨 재미있을까? 예.
1: 네.
0: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예.
0: 예.
1: 말씀 주세요.
0: 좀 한 가지 문의도 하고.
1: 예, 예.
0: 좀 난 거 말하자고 그랬네.
1: 아, 예, 예.
0: 나는 지금 붕에 맞아서.
1: 예.
0: 붕 맞은 지는 한 1, 2년 된다. 그랬는데, 아주 출입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래서 집에 그냥 있다가, 이 혈백강이라는 이 약을 먹고서리
1: 네.
0: 지금 나사서 한지도 나가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1: 네.
0: 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랍니다.
1: 언어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0: 예, 말도 못하던 게 좀 말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해도 많이 낫습니다.
1: 많이 낫죠. 예예.
0: 예. 그래서
1: 네.
0: 나는 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1: 네.
0: 앞으로 사람들이 좀 이 약 많이 잡숴보시오.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1: 네, 건강하세요. 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중약제도 그렇습니다. 이 중약제마다 공능이 다 틀립니다. 특히 꽈로시 같은 이런 약은 왜 보통 취탄취시 그러니까 가래 이런 습기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폐에 이런 양기가 울결된 걸 풀어주고 특히 심장하고 폐를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은 좋은데 특히 디탄 그러니까 가래를 씻어내는 이런 용량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 이 용량을 막 가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의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예 저는 혈배강하고 건신거로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병원 진단에는 배신병이라고 한데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1: 네.
3: 못 견디게 정말 무슨 일에 봉차가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뭐 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심장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소변이 정상이 아니어서 며칠 그 미다가 또 소변이 제대로 또 어떤 때는 아예 나와가지고 다리 네. 붓기고 리뇨제를 써야 소변이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1: 예.
3: 네. 예. 정상적으로 기침 심할 때는 신물은 가래가 나오고 입술은 항상 코르게 돼가지고 거기다 단백뇨 심합니다.
1: 네.
3: 예. 병원 검사에는 간이 커져서 오른쪽 옆구리 키워서 약을 많이 썼더니 위가 항상 쓰리고
1: 네.
3: 드문드문 검은 변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던 게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접해서 듣고서 혈배강하고 권신고를 진단 정확히 받고 쓰면서 친구를 결합해서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예. 예. 약을 예, 이 약을 이제 석 달 남짓이 썼는데 이제는 한 번도 피를 토하지 않고 대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예, 다리 붓긴 것도 좀 내리고 가슴이 편안해지니까나 잠도 잘 잡니다.
1: 예.
3: 제 집이 우리 집이 이래 계단으로 6층인데 예전에는 몇 번 한 세 번은 쉬어야 겨우 올라올 수 있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걷더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 예예. 예. 심사해서 하실까나.
3: 예예예. 예. 권신권이 피를 보충하고 혈배강은 모든 혈관 신경 세포를 수복한다 했거나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거기다가 약을 좀 품포이 싸게 되니까나 친구를 한 얼마나 모든 거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래서 하마치더라면 정말 늙음하게 폐인이 될 뻔했는데 저에게 새 생명을 줘서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3: 그리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그 연휴를 통해서 예, 이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이 약이 너무 좋고 효과가 빠르고 할까나
1: 네.
3: 이게 예, 이 활동에 참가해서 계속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3: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3: 예. 예.
1: 네.
3: 예.
1: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그 우리 친구의 얼굴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흉비. 흉비는 우애가 같죠. 예.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종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신종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신제죠.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고대 언어라는 건 특히 중의 언어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증상에 따라서 이름을 달기 때문에 이 신종 자칫하게 되면 어떤 중의들은 심장인가 합니다. 기실은 여김에서 전적 그 안의 내용은 뭐인가 이 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거기에 적이 있다. 예, 이런 거 말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종 비치, 비라는 거는 뚱뚱한 게 뭐에 붙어 있다. 이런 게죠. 예. 굉장히 뭐 사진 찍어서 뭐 뚱뚱한 게 뭐 돌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 울결돼가지고서리 붙어 있는 같다. 예, 뚱뚱한 게. 예, 침 찔러 보면 압니다. 어떤 침이 나면 들어가야 갑니다. 근본상 뭐, 침이 싹 오그라들어가지고, 소리. 여러 번 시도해보고, 정말 열심히 침을 찔러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부실을 통해가지고, 소리. 거기를 빨리 열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에서는 실증하고 쉬증을 나눕니다. 실증이란 건 완전히 무슨 게 있다. 이런 게고, 쉬증이란 거는 없다. 이런 게죠. 없는데 거기에 떡 위가 짱해 나고 그리고 뭐 음식이라 넝극이 영 바빠하고 꼴떡 차는데 어떻게 넝극했습니까? 그래서 치제 흉커입니다. 기가 이 가슴 거기에 떡 막혔습니다. 예, 울결됐죠. 그래서 흉창 가슴 거기 흉창 거기에 짱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꼴떡 찬 것처럼. 그래서 올리바다 심장을 자꾸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심장이 영향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본다 할 때, 이건 절대 심장 문제 아닙니다. 위가 거기면서 기가 막혀가지고서리 심장을 영향 준 게죠. 이럴 때 자꾸 심장 질병을 치료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서의에는 습기를 몰아낸 약이란 게 세상에 없습니다. 기껏해 한다해서 이런 깐저지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깐저지 잘못 쓰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을 몰아낸 약은 중약재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단주를 없애는 시에바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주스 이 약을 대량적으로 써야 됩니다. 약을 많이 써야 되죠. 다른 약보다 예, 구람수를 많이 거둬야 되죠. 이래가지고 단순히 어떤가 심장의 거기에 그 울결된 걸 풀어주고 여기에 과로스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허포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풀어가지고서 거저 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풀어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장돌로.

0: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위안의 음식이 안 좋고는 이 장도 소화를 통해서 내려야겠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가게 만들어주자면 룬장통변하는 작용하는 호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포 들어가가지고서 이로 도샤쥬.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풀어주는데 호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것이 네 번째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흉비, 신중 비치하고, 그 다음에 폐거김에 자꾸 이렇게 뭐, 바늘로 찍어 놓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현상은 쉬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정은 중저 쉬한, 중초가, 그러니까 장도하고 위가 쉬한, 허하고 한기 꽉 들어찼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수는 또 이런 처방이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면서 해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다섯 번째는 뭔가 우리 또안치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중에서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신장지수이랍니다. 심보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보 그짝에 또 전문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싱르라든가 후링이라든가 간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이래가지고서 이 그 심보 그짝에 그 물이 찬 거 그거 몽땅 몰아내가야 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뭔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보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여덟 번째가 신통처배, 배통처신. 예, 이거는 종적으로 심장 문제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오장육부가 몽땅 한기 들어차가지고서리 오장육부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신통첩의 배통처신이라는 뭔가 심장으로 인해 가슴으로 인해서 뒷잔등이 아파나고 뒷잔등을 인해서 가슴이 아파나고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심장질환 어느 류행의 심장질환인가 이거 알겠으면 저를 직접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성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 하루를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여서 김인덕석사 최악산 작곡의 변경이랑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의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게 담았습니다. 이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동 작사 김민환 작곡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다면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까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듣는 이에게 고향의 따뜻한 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의 진한 정취와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곡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의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청량한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메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려드립니다.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불인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5일 도문 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주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 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 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 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을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정과 공장 건물 설계 심사 사업을 전해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기 힘써야 합니다. 길림 가화 폐플라스틱 화학순환 이용 일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건설 진척과 설비 구매,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업 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귀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의 실제 곤란을 조율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 과학기술위원회에서나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 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 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 지탱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익은 도문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직결이 됩니다. 소문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이 관근이라는 이름을 동의 없이 견제하며 인류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주 경제 상승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 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 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정적 연결과 부

대배치 횡적협동위원 등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명곡 붉은 해변강 비투네가 창작 62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변강 비투네의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변강 비투네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의 소산내 천리변강 비춘에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 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봉거에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삼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선촌 촌민 동숙세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렸습니다. 1968년 한윤호가 다시 가사를 쓰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추네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노래는 두만강 기슭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6년에는 화룡시 시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음악명함에 입선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르는 것은 바로 수로 건설자들의 생활입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고 벼는 논에 심어졌으며 흰쌀밥은 식탁에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원본고는 제4차 전국문물 전면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본고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쉼터와 논카페가 말이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라,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 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위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 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 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청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종정 커시안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

치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농축화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축화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시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금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반복해 드리지만은 우리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두개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우리 이번 활동은 우리 1년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그 드리는 부분도 좀 아주 좋은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들 뭐 좀 비싸서 사지 못했던 분들 사보려고 했었던 분들 하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우리 동충하초 발효금은 처음으로 생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중량의 특히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으면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이 병행이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100여가지 증상 가운데 우리 음양 조절이 되지 않은 분들 제일 빨리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우리 19가지 아미노산, 밀양원소라든가 셀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용산매가 들어있어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돕는 이런 그 물질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또 혈관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어가지고 혈지라든가 혈섬도 동맥경화 심혈관병을 치료해줄 수가 있고 다른 약이 없는 특수한 물질 피모포자균이라든가 알파분해매 등 이런 소화매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계통 특히 우리 비장위를 치료해주고 300억 개의 활성유익근의 작용을 해서 설사라든가 변비 등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네, 나도 이런 동충하 철을 쓴 고객입니다.
1: 예.
2: 그 한 3년 전에 내 이미 두 번이나 쌌습니다. 아통 이렇게 두 번 쌓아서 효과 좋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잡대 뭐 장단지에 이렇게 그런 쥐 올라오는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에 기관질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저기 혈압도 조절되고 예? 이래 많이 나가서 효과 좋으니까 이번에 또 여섯 가지 쌓는 다만 내 키, 1m 60에 근이 글씨, 160급입니다. 그래, 무셔봐, 걔는 혹시나 무슨 혈관도 있나, 무슨 부위 올까봐 겁이 나서, 그래, 이번에 또 여섯 가지 더 쌌습니다. 걔, 여태까지 그런 때 없으니까 아마 그 동충하 쓴 덕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예.
2: 다반에, 예, 영,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래 싸먹으려 한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어쨌든 예, 냉식이 계신 분들 우리 오장육부 기능이란 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하강되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뭐 이전에 썼다가 아무래도 뭐 경제 문제를 해서 끊었겠는데 예. 좋겠니 예. 그냥 예.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니 우리 이전엔 자유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라는 게 나아지게 된대. 나이가 든다면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다시 또 시작한 것 같은데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꼭 좋아집니다. 예.
1: 예. 예. 사관이 늙음하게 병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
0: 맞죠. 예.
1: 예.
0: 예.
1: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지금 이거 석실에서 먹은 지는 거의 2년 되는데 내가 정말 몸이 불편하고 병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가서 한국 가서도 일하다 가서니 마지막에 위가 탈이 나가지고서 먹지 못하고 일하니까 막 쓰러지자 해서 왔는데 와서도 지금 계속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예 푼데 없이 아파서 약을 자기 정말 와는 한 뭐도 말하는 얘기지. 저 사람은 약을 산다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래서 예, 그냥 얼빤하게 고리 흥하고 예, 음식 먹지 못하고 맨날 맥힌 그때 그래서 딱 맥힌 게 쓰고 먹으면 내려먹고 하고 딱 올리 붙인데 조그만 거 먹어도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네 정말 굶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사슴사슴 이 민식끝에 풀리는 같은 감이 납니다. 이게 좀 예, 편안한 감이
0: 맞습니다. 예.
3: 예. 이래서 내 그다음에 아 이게 정말 이게 말을 듣는 여자 아무리 뭐 첨약을 먹고 뭐 별난약을 다 먹어도 아이디든 게 이게 되는 것 같다 하고서 이래 그래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내가 살 때 많이 안 싸고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먹다가도 자꾸 약을 세모 먹고 뒷비리고 하니까 이게 되겠지 하고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거의 먹으니까 이게 편안하고 밥이 댕기고 먹기 쉽고 먹기 싶은 생각 어느 날 가도 없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
0: 맞지요.
3: 아 여기는 이게 맞는구나. 전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가져온 거 그때 사천원에 지쌌습니다. 먼저 그래 다 먹고서리 그 다음에 활동할 때 또 다 쌌습니다. 그때 8천원 내주고 이래네. 그 다음에 그거 다 먹고 또 이렇게 거의 먹게 되니까 내 지금 이래 그러면서 그간에 또 단약도 먹고 이래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먹으면 그거 예, 편안하고 예, 먹는 것도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이 머리 힝하던 것도 없어지고
0: 저
3: 그때는 계속 먹던 게 그거 떼게 됩니다.
0: 맞습니다.
3: 우선 그거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내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이거 좀 더 싸서 계속 우선 다른 약을 자꾸만 돈 팔아서 할 필요 없이 이기면 되겠다. 이게 되고 나에 양과 음을 조절한다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중이들이 보면 내가 보면 나를 양이 부족하다 이겠대다.
0: 네.
3: 그래서 내가 이게 빈민식이 지금 아무래도 내 부족한 거 보충하게 되겠다 해서 이거 지금 선택하고 먹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 정말 선생님들 이 좋은 약을 이렇게 아선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0: 선택 잘했습니다. 예.
3: 어떤 무슨 보건약이고 무슨 힘이 무슨 저약이 좋다고 말해도 어떤 거의 아이간다. 어떤 이걸로 그래서 기회자 혹시 우선 많이 좋아졌으니까 완전히 우선 제대로 이전처럼 예? 미네 정말 밖으로 활동도 못하고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나가면 예 힘하면 자꾸 어지럼지 나고 이래서 못 나갔는데 우선 이 동료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이래 그래 우선 이걸로 네 마지막 늙음의 일생 마칠 것 같습니다.
0: 예.
3: 저희 오늘 전화 한번
0: 더
3: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네, 하나 담아놨시라.
0: 예.
4: 지금은 동사도 싸놓고 지금 뭐 먹는데 어째 뭐 먹는가 하거나 병원에 가 검사하거나 그 뭐니까 콩밭이 그 기가 높단다. 요산 먹고 기가 지금 오면 아까 350이란다. 그래서 저거 먹어도 됩니까? 병원에 약
0: 잡,
4: 먹으면
0: 잡수십시오. 그분들은
4: 예?
0: 병원의 분들은 예? 우리 약을 모릅니다. 동청하소 예. 바로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 손님이 저희 그 설명을 듣고 산 거 아닙니까?
4: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콩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4: 예.
0: 요산도 높고 예. 그런데 이 우리 그 동충하초 발기문이 오장육부를 다 치료점에 따라서
4: 예.
0: 특히 우리 신장에 문제라는 분들은 신장하고 방광의 합이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4: 예. 예. 예.
0: 그래서 그 신장하고 방광의 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하고 그 신장이 생명통로를 이뤄줍니다. 그 때문에 예. 신장이라는 게 우리 나쁜 노폐물을 해독한다면 예. 소변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4: 예.
0: 예. 예. 그러니까
4: 예.
0: 우리 지금 소변에도 문제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써놨는데 왜 잡수지 않습니까? 빨리 잡수십시오. 그리고.
4: 그치? 지가 높아질 없죠, 예?
0: 이렇습니다. 그 지가 되지 내려갑니다.
4: 예.
0: 예. 지간이 지금 350일 했죠?
4: 예, 예.
0: 예, 조금 높이는 한데, 우리, 늙은 다음에, 예, 그 지간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4: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지간이 높아가지고 노독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4: 예. 예. 예?
0: 그런
4: 예.
0: 분들도 지금 치료를 하고서, 예, 그 지간이라든가, 노소단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 아.
0: 처음 시작에는, 손님 예. 지금 지간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4: 예, 예.
0: 두 봉지를 하십시오, 예.
4: 예,
0: 두 봉지.
4: 병원에 약 먹으면 그거 먹어도 됩니다, 예.
0: 예, 이렇습니다. 시간 간격 조금 두십시오.
4: 예, 예.
0: 중약입니까?
4: 예.
0: 병원에서
4: 예?
0: 가져온 게 중약입니까?
4: 예, 중약이 있습니다. 중약도 먹고, 토약도,
0: 아,
4: 중약도 먹고.
0: 그, 이미 또는 쓴 거니까 같이 써야 되는데, 그 예. 중약은, 예, 시간 간격을 30분씩 두고 쓰십시오, 예.
4: 예, 예, 예.
0: 그, 우리 동청하초 아. 발효균은 식전에 내가 예. 밥을 잡수기 전에 쓰면 더 좋습니다.
4: 예.
0: 이거는 위랑 다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예.
4: 예.
0: 그래서 두 봉지 예. 하십시오. 예? 아침에?
4: 예.
0: 아침에 한 번에, 단번에 두 봉지만 하면 됩니다.
4: 예.
0: 예, 예, 예.
4: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싸놓고 지금 90일에 그런다. 먹기 싶은데 어쩐지 몰라. 그걸 물어봐서.
0: 아, 쓰십시오. 쌀 때는, 예. 쌀 때는 복용 하시려고 쌌는데, 예.
4: 예, 예, 예.
0: 예, 맞죠. 예.
4: 아까 저는 지관 높다거나 겁이 나서 지금 뭐 먹고 있단 말이에요.
0: 예, 그 지관도 같이 해결했습니다. 예.
4: 예.
0: 그래서
4: 예.
0: 지금 인차 예. 복용 하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도 동창소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 팔라에 오른쪽 다리 딱 쓰지 못해서 지팽이 짚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맞죠.
5: 예,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다사하는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예.
5: 저는 요새 비대가 있어요. 소변이 자주 보던 게, 아,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맞지요.
5: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18가구 배달해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뭐, 동충하초 발효균의 효과를 보신 분들 하게 되면,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린 이 활동에 참여한다면, 예,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2832-0666번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6: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혈압이 납득이 정상을 됐고 감기랑 감기를 당하는 게 지금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맞지요.
6: 또 위험이 있고 위궤양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저는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반드시 누우면 가슴 위가 근도를 올려놓은 것 같아서 반드시 눕지 못하는데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눕을 수 있습니다.
0: 맞지요.
6: 결국은 나왔는데 이전에 배결구 정상을 됐고 빈혈이 있어 여름에도 발치스가 치르는데 지금 맥이 없는데 지금 발치스가 치르지 않고 맥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6: 허리가 일찍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오고 하면서 겨우 일어나는데 이제는 인사 일어납니다.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줬습니다.
0: 맞지요.
6: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서장약이고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고 동성하트는 바로 된 약이네 30배를 높은 약이거나 그 어느 약보다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0: 맞지요.
6: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 난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0: 그렇죠.
6: 옛날엔 이 옛날부터 예, 이 항제들이 쓰던 약이고 쓰면 쓸수록 땅에서 사업가 없더니 어란 것을 등이 다 하나하나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6: 그럼 이렇게 효과 좋을까요? 오늘 연락도 각 다달바다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6: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왜?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2: 네.
3: 나는 이렇게 뭐랄까 좀 물어보기 전에 문의하기 전에 우리 집에 언니가 이렇게 이거 잡사서 별로 허가 있는 거 나도 좀 이렇게 먹어볼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과민성 피부란 말입니다.
2: 아, 예.
3: 과민성 피부란 말인데 그래 뭐 과민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4: 없습니다. 그런 게 그 지금 손님 피부의 문제 따지 않습니까? 예.
3: 예.
4: 피부 문제는 건 중에서는 피하고 관계했습니다. 폐공 농지화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이 그 면역력이 낮으면서 피부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약으로 뭐 피부를 치료한다게 되면 꼭 폐가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폐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부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어떤 7, 8년 이를 소개를 해준데 이 약을 복용해서 뭐 과민이 왔다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3: 예, 예.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해산물 들어간 건 조금 더 아야 된다만 하이센 장료도 아야 된다 말입니다.
4: 이건 그런 거 아니라 예. 동충하초 발균부라는 약이 약재 한 가지인데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있고 또 여름에 가면 풀로 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약인데 예. 그래서 동충하초로 가는데 이걸 지금 다른 약보다 다르게 발효를 한 이후부터는 중약 효과를 30%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3: 아니 나는 무슨 크게 뭐 병은 없는데 그 별로의 면역력도 내려가고 무슨 어찌 몸이 좀 싸늘한 감이 나고 조금 맥이 없고 예 이렇단 말입니다.
4: 그러니까 예?
3: 맥이 좀 없고 예.
4: 예, 우리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서 감기랑 세게 하는 분들에게 많이는 역시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폐공농자로 인해서 감기라는 분들 예.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을 위해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다 줄여주기 네. 때문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든지 간에 내가 면역력이 낮아서 나타난 병이 나게 되면 꼭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항상 창감이 난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걸 말하는데 이제도 말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는 네. 이것이 음양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병행에 되게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맥이 없다는 것을 중에서 말하게 되면 기부적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어서 뭐 감기랑 어머니 그 뭐 콧물이 나거나 기침 나거나 이렇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열이 난다는 것도 맥에서 열이 납니다. 근데 우리 또 이 동충하초 발효균은 내가 먹고 그러니까 비장비가 좋아짐으로 해서 예, 기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 예, 그 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맥에 오는 증상들이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또 이 심장도 약간 이 작년에라면 벌렁벌렁하고 예, 이랬다만다. 그리고 혈지도 높고 이거 다 해결합니까? 혈지도 높고
4: 다 해결합니다. 지금 오장죽불 다 치료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삼고증 있는 분들이 혈지가 높거나 뭐 혈압이 높거나 그다음에 우리 당뇨병 그런 걸려서 또 높거나 예? 이 높은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잠이랑 잘 못 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난 증상인데 그 심장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거나 이것도 예? 심장이 좋지 않게 되면 물의 피공급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심장 문제 때문에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상도 다 함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 달치 얼마입니까?
4: 한국에 원래는 이렇게 980원 시대인데 지금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우대 활동에 예. 참여하게 되면 어느 우대 활동에 참여하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예,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또, 또 약도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지금 예, 뭐 주는 그 제품들이 아주 다 좋은 제품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3에 0666번에다 예,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십시오. 우대 활동.
3: 그러니까.
4: 예예.
3: 예.
4: 예.
3: 예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4: 써보십시오.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4: 건강하십시오.
3: 지금 우리 아이 그럼 좀 지금까 나이가 지금 67이라만 한다.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는가 그 생각도 들어가고.
4: 18살부터에 다 어른이 돼서 그때부터 내가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을 인해서 나타난 분들, 예?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원인, 이런 원인 지금 많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젊음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앓는다고 되면 다 네 세계신 분들이 꼭 앓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는, 예? 우리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병을 많이 만드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도 지금 병이 나타나는데 소리 무슨 60부터 70이 되게 되면 100%로 병이라는 게 옵니다. 너무 어린 나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쓰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무슨 물어보다 했는데, 기억.
4: 예, 후에 또 내일 물어보십시오.
3: 예. 네. 예,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4: 그, 우리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뇨병이 좀 중요해가지고, 그, 인슐린 주사랑 많은 분들, 인슐린 주사라는 것이 단지 그리고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내려놓는 작용만 하지, 우리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도 없습니다. 예, 모종에서 말하게 되면 내가 지금 동맥경화로 오는 분들, 인슐린 맞춤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빨리 올 수가 있고, 동맥경화 있다면 더 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죠.
4: 예,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도와주게 되고, 우리 인슐린 주사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이라는 거는 서에서 말하게 되면 당 성분이 많은 단뇨라고 부르고 있고, 중에서는 소갈병, 우리 지금 그 갈증이 많다, 이런 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절대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역 조직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 물하고 전해질 등 이런 일련이 대사물란이라는 것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은 림상에서 말하게 되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이 많고 여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쉽게 또 우리 많이는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일단 우리 주위에서 치료하지 않거나 혹은 치료가 합당하지 않다게 되면 잔폐가 되거나 혹은 사망의 위험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체내에 한 80여 가지는 합병증이 나타날 기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보는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든 모르가 적응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틀을 깨는 건 어렵지만 그 안에만 갇혀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한 그 작은 모험들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가끔은 돌아가지 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리 너구리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세상에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오리처럼 넓적한 부리를 가졌는데 몸에는 털이 수북하고 물갈퀴가 달린 발로 헤엄을 치면서도 포유류인 동물, 게다가 알까지 났습니다. 마치 여러 동물의 특징을 한데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생명체가 바로 오리 너구리입니다.

처음 유럽의 오린 어구리의 표본이 전해졌을 때 일부 학자들은 누군가가 여러 동물의 몸을 이어 붙여 만든 가짜가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린 어구리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라 수천만 년에 걸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온 지구 생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동물입니다.

곰 길이는 대체로 40에서 60cm 정도이며 꼬리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제법 길어 보입니다. 몸은 갈색에 빽빽한 털로 덮여 있는데요. 이 털은 단순히 몸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생존 장비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친 뒤에도 공기를 머금은 털이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리너구리는 비교적 차가운 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넓적한 부리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리의 부리와는 상당히 다른데요. 어린 어구리의 부리는 단단한 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부리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어구리는 물속에서 먹이를 찾을 때 눈과 귀, 콧구멍을 닫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헤엄을 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때 부리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서 작은 갑각류나 벌레가 움직이면 아주 미세한 전기적 신호와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오리너구리는 부리에 있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곳을 살피듯 오리너구리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자신만의 감각을 이용해 주변을 읽어내는 셈입니다.

이 능력은 오리너구리가 단순히 생김새만 특이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이 흐리고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너구리는 눈에 의존하는 대신 부리를 통해 물속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연은 때론 가장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오리너구리의 부리는 바로 그런 자연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모습도 오리너구리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정교한 생존 도구인 것입니다.

어린 어구리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바로 알을 낳는 포유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어미의 몸속에서 새끼를 키운 뒤 출산하고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나 어린 어구리는 알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나 파충류인 것은 아닙니다. 새끼가 태어난 뒤에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분명한 포유류입니다. 어린 어구리는 가시 두더지와 함께 단공류라고 불리는 특별한 포유류 집단에 속합니다.

단공류는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 가운데 매우 오래된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동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을 낳으면서도 젖을 먹이는 이 독특한 방식은 생명의 진화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래와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어린 얼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에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앞발에는 물갈퀴가 잘 발달해서 헤엄칠 때 노처럼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땅 위를 걸을 때는 발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활용해 이동합니다. 물에서는 능숙한 수영선수처럼 움직이지만 육지에서는 강가에 굴을 오가며 또 다른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컷 어린 오구리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뒷발 쪽에 독과 관련된 구조가 있다는 점인데요. 수컷은 번식기에 다른 수컷과 경쟁할 때 이 구조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어구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오리 같은 부리, 수달을 닮은 몸, 비버처럼 넓적한 꼬리, 그리고 물갈퀴가 달린 발까지. 하지만 이런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느끼는 인상일 뿐입니다. 어린 어구리에게 자신의 몸은 결코 여러 동물의 특징을 억지로 모아놓은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오랜 진화의 시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에는 오리 너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벗어났나요? 익숙한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일탈입니다. 때로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흔들림 하나가 삶을 바꾸는데요. 그 용기를 품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0: 중국 길림성 염견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염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염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염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전기 자전거를 복도에 세우고 창밖으로 코드를 빼내 충전기를 꽂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배달, 등하교, 심지어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에는 전기자전거 안전상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기자전거 화재 위험성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 이와 관련된 화재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내 들여놓기와 불법 충전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전기 자전거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기 자전거 화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위력적입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큰 불길로 번집니다. 열 폭주란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연쇄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화재와 달리 리튬 배터리 화재는 물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부으면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서 수소가 발생해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불산, 염화수소, 시아나수소 등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이 가스들은 단 몇 번 만의 호흡만으로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이 공동주택에서 실내나 복도에서 충전할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히고 연기가 빠르게 퍼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새벽 시간대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주민이 잠든 시간이라서 우리가 제때에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 발생 후 건물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분 아닙니다. 5분 아닙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3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문에서 아래로 코드를 빼내 충전하는 이른바 비행 충전 방식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장기가 노출된 전선은 피복이 손상돼 합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전선이 녹아내리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과충전이 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된 후에도 계속 충진 전기를 꽂아두면 배터리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야간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잠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비정품 충전기 사용입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품 충전기가 아닌 저렴한 비정품 충전기는 전압과 전류 스펙이 달라 배터리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터리 물리적 손상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넘어졌었거나 충격, 진동으로 배터리 케이스가 손상되면 내부 부품이 손상돼 합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고온 환경 노출입니다. 야외 고온 환경일 경우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충전하면 열 폭주 위험이 또 커집니다. 반대로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 충전하는 것도 배터리에 무리를 줍니다. 자, 이 밖에 노화된 배터리 사용입니다. 배터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의 수명은 2년에서 3년 또는 500회에서 800회 충전 횟수입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발열이 심해져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기 자전거의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자전거는 동력기구로 분류돼서 관리이며 관련

차단기 미설치, 전선 피복 손상, 과전류 등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5층에서 밖으로 들이운 충전선이 합선돼 발생한 화재로 두 명이 부상당하고 수십 세대가 대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은 항상 우리들의 경각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경각성을 높인다면 우리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답니다.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경우 알아둬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 아래에 안전 숙지들이 있는데요. 함께 숙지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알아볼게요. 이 충전은 반드시 야외에 설치된 전용 충전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전용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기능과 누전 차단 기능이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용하는 충전기는 반드시 제조사가 제공한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정품 충전기는 스펙이 달라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품 충전기가 고장났다면 제조사에 문의해서 정품을 재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과충전에 특히 취약합니다. 완충된 후에도 계속 충전기를 꽂아두지 말고 이 배터리 상태가 부풀거나 변형이 의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느껴진다면 즉시 충전을 멈춰야겠습니다. 이 충전기는 환기가 잘

알드는 곳에서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침대나 소파, 커튼 근처에서 충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특히 야간 취침 시간에는 충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구매할 때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제품이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화재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전기 자전거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안전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성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배터리 용량, 배터리 내부 부품 종류, 제조사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배터리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후의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교체가 필요할 때 정품을 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전기 자전거 구매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전 사용자의 충전 습관을 알 수 없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 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 전기자전거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충전 중 연기나 불꽃이 보인다면 절대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물을 부으면 오히려 화학 반응이 심화돼서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소화기가 있다면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 소화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이 작은 단계라면 분말 소화기를 불꽃의 밑동을 향해 뿌립니다. 만약 불길이 커지고 있다면 소화기를 사용하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19에 즉시 신고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가 있다면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유독가스를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주민들은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후에는 절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지만 불이 붙지 않은 경우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시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은 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 측과 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전용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충전소에 소화기를 갖춰놓고 화재 감지기와 자동 살수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또 중요한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기자전거 반드시 전기자전거의 사용 용도 안전 수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생명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례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기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려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완고성 체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와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는 딱딱한 조직을 마주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2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 부분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한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돌변체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주사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주사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종양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이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 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어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으로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면역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기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라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종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은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나 격소 말하는 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3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인호제를 보육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퇴화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간이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략근, 방광관략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뇌도관이 그 관략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뇌도 관략근 주변이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이 작고
소민이 새는 뇌졸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결국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 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 내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뇌도 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뼈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도 괴사, 연골이 다스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조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주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쬐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건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화료나 방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 이거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산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셔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0살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통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포재생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넓거나 어떤 분들이 침 막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 치료란

0: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고자관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치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외 문의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기획 원년에 우리나라 대국 종기들이 혁신의 조력을 드러내며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특별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 3대 주력 부대의 전전시간이 가장 오랫던 사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각지에서 문화관광 특색을 강화하며 소비 활력을 자극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예멘 여명 행동을 발동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종속기는 진정한 대국 종기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핵심 기술과 관건 기술은 남에게 손을 벌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원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국 종기는 혁신의 조력을 드러내며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흥룡강성 치치할시의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유한회사에서는 소남 알루미늄 정밀 압연기, 보산 강철 반강롤러, 할빈 전기터빈, 수압 로터 등 중점 프로젝트가 쉼없이 가동되고 간부와 직원들은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생산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습금형 종속기는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요한회사를 고찰하면서 장비 제조업은 나라의 종기이고 실물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세를 파악하고 기세를 몰아 우리의 장비 제조업을 계속 강하고 크고 우수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중국 제1종형

0: 총장비그룹 요한회사는 총장비 분해소 일련의 대표적 성과를 이룩하고 일련의 국가 종기가 공장을 떠나 국가의 중대 프로젝트에 투입돼 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보상했습니다. 중국 제일종형장비그룹 소재산업부 단조공장 단조질반 풍용량 반장은 중국 제일종형장비그룹은 사고와 이념, 기재 혁신을 심화하며 첨단 장비, 특수 소재, 현대 제조 서비스 등 3대 기간 산업에 착안해 신에너지, 신소재, 신장비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소 에너지 장비, 핵 융합 장비 등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나라를 위해 도움하는 대국 종기를 창조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습금평 총속에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를 주재하면서 관건 핵심 기술은 국가 종기로 우리나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건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국 종기 생명력은 지속적인 혁신에 있습니다. 올해 중국 로켓은 해상과 육지의 회수 작업에서 이중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활용위로 원자력 기술은 전면적으로 승격되고 첫 활용위로 2.0 버전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는 500m 단구경 구면 전파망원경 완공 10주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파망원경은 광활한 우주를 꾸준히 탐험하며 일련의 독창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파망원경 운영발전센터 주임이며 총공종사인 강봉은 향후 전파망원경은 계속해 용량을 확대하고 승격을 거듭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강봉에 따르면 전파망원경 주변에 적어도 수십 대 40m 구경 망원경을 건설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망원경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중형 구경 망원경을 건설하는 종합구경 배려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공정이 준공되면 전파망원경의 민감도를 한 배 높이고 해상도는 200배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국 종기는 과학기술 혁신의 집중적 구현과 증표입니다. 9월 16일에 본격적으로 동항한 평륙 운하 공정은 중국 기반 시설 건설의 실력과 새로운 이념을 충분히 구현한 대국 중기입니다. 강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는 운하는 중국 내륙 지역의 바다를 향한 립지를 재편성해 여러 성숙한 기업들의 외부 진출에 새로운 자신감을 얹어줬습니다. 9월 28일 기준 남룡항은 매일 평균 약 2만 톤의 평륙 운하 화물을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좌우광 류액이 알루미늄광, 철광, 량곡 등 각종 화물은 평륙 운하의 물류 통로를 거쳐 남룡항에서 중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북부만을 통해 수출이 되면서 내륙의 출해 운송 거리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평륙 운하 총체적 설계 기술 책임자 오팽은 평륙 운하의 버팀목 역할은 리망 산업을 내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광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이 가장 뚜렷하고 수로로 연결될 수 있는 주변의 운남, 귀조 지역은 물론이고 더 깊은 서부 내륙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전망 계획이 새로운 시점에서 점차 완비되는 체계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에 의존해 우리나라는 기필코 더 많은 관건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종기를 건설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 음화준 부장은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다잡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선으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난관 공략을 주공 방향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특별 보도 장전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 3대 주력 부대의 전전시간이 가장 오랫던 사천성으로 안내합니다. 주말마다 사천성 로조시 고린현 적수화 남쪽 기슭에 위치한 태평도는 사도 적수를 주제로 한 실경 공연을 펼쳐 많은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소명양 일가는 태평도를 사천행의 필수 코스로 정했습니다. 소명양 씨는 산동에서 가족과 함께 나왔다며 홍군이 사도적수 작전을 치른 태평도 나루터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935년 1월 29일 처음 적수하를 건넌 후 홍군은 귀주에서 사천 고린 서영 지역으로 진입한 후 사천 남부에서 54일간의 전전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첩첩중산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특징입니다. 적과 아군의 병력 차이가 크고 물자가 극도로 부족한 절박한 상황에서 홍군 장병들은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거나 우회 작전을 펼치면서 사도적수로 국민당의 기염을 철저히 꺾어놓고 홍군의 북상 항해를 위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로주시 사도적수 연구센터 왕해청 전문가는 관근적 전투와 함께 국민 간의 깊은 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왕해창은 창고를 열어 소금을 나눠주고 좋은 술로 군을 위로한 사례는 홍군이 대중을 아끼고 대중이 홍군을 지지하는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무산이 이어진 오몽산과 로주시 고린현, 서영현에서는 혁명의 발자취가 깊이 제기됐습니다. 고린현, 이랑진 성류촌, 주민 증중걸 씨는 연일 고량주 원료인 수수를 수확하느라고 연임이 없었습니다. 밭 25모를 다루고 소 25마리를 키우면서 또 옥수수 15모를 재배하고 있는 증중걸 씨는 지금은 전부 주문식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심으면 얼마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중걸 씨는 흰술 생산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고린현 농어농촌국 랭군봉주국장은 주문식 재배는 농가의 재배 열성을 크게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료 공급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내 8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량산주 회리시의 성류철입니다. 과일밭에서 들어오니 인력 운반을 대체하고 신선한 과일이 냉장 컨테이너 화물에 실려 각지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과일 손실률이 기존의 6%에서 3% 이내로 줄었습니다. 회리시 부시장 장효화는 100억 성류 산업의 건설 목표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효화는 전 산업의 종합 생산이 82억 원에 달하고 8만여 명 주민의 안정한 취업을 견인했으며 과수농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10만 원을 넘는다고 소개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을 맞이해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민속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진의 여러 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전진시 화평구의 랜드마크인 대동전 주변에서는 조국을 노래하자 관악단 깜짝쇼, 화평로의 거대한 거리 행진 등이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0: 복건성 복조시 민청현 반동진에 위치한 괭림도는 면적이 17,000평방미터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단일 건축물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고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고택 밖 광장에서 촌인 마을 잔치도 체험했습니다. 연휴의 전개 좌석은 연휴 시작 전에 벌써 예약이 찼습니다. 밴드 연주와 시골 요리사의 요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관광객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맛보며 집의 온기와 활기를 느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복조시 관광집산서비스센터는 괭림조까지 직행 관광버스를 개통하고 전용미식 가이드를 배치해 가는 길에 4대 연회의 유래와 민청의 산수와 인문을 소개하게 했습니다. 민청현 반동진 마총진장은 고택의 성황과 목걸이 깊은 융합은 주택의 문화명맥을 살리고 향촌진흥의 힘을 실어주는 생생한 실천이라며 고택의 생명을 불어넣고 향수의 성을 이어가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광서 계림시 양사현 우룡하 관광지는 방문객 고봉을 맞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떼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가르스트 전봉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관광지는 조기 개장, 연장 운행 방식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떼목공 리룡기 씨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써 네 차례를 오고 갔다며 오후에는 다섯 차례까지 시도해 보려다고 말했습니다. 리룡기 씨는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양삭의 풍경과 계림의 산수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양삭편에 위치한 중국 리강산수 극장은 만석을 이뤘습니다. 산수 실경 공연 인상 류삼전은 연휴 기간 산수 무형문화재로 국경절을 축하는 주제의 계열 활동을 선보이며 리강의 산수 풍광과 광서민족 무형문화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관광객 류일권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웅장한 무대 공연을 접했다며 큰 시각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몽골 오진하기 호양림은 최적의 감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진아 호양림 관광지에서는 황금빛 호양림이 푸른 하늘, 사막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관광객들은 숲속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사막 풍광을 만끽했습니다. 관광지는 관광용 소형 열차, 호양림 빛과 그림자 야간 관광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 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림평 씨는 모래 빗긴 호양림 그림자를 찍고 서는데 마침 소형 롤차가 지나가서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림평 씨는 이곳이 꼼꼼한 서비스도 좋았고 주변 숙박과 식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갖춰져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1: 중국 물류 구매 리나페가 10월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9월 중국 대종상품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4.1%, 동기 대비 22.9% 상승한 13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물류 구매 리나페가 중점적으로 관측한 50여 가지 대종상품 중 9월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대종상품이 38종에 달했습니다. 전통적 생산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중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제조업 생산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유색금속과 흑색금속 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각이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중상품 가격이 경기 수준이 한층 격상하면서 4.4분기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0: 국내 자동차 시장이 최근 제품과 정책 량측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공략을 펼치면서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각지의 구매 보조금과 국경절 차량 전시회가 함께 시장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성수기 시장 창구를 잡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출시 속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9월 이후 완전 신차, 신구 교체, 개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시된 신차 모델이 50가지를 넘어섰고 6만 원대의 실용 소형차부터 50만 원대의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반 라인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석가정 역화 자동차 단지 판매봉 마운봉 경리는 신차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신차 문의량이 전월 대비 많이 늘었고 많은 고객들이 직접 와서 실물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림성의 한 자동차 판매

0: 회사 용업격리 후일 설치는 지도 가격이 10만원 안팎인 차종들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매장 방문객 수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차 공급 확대가 소비 수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잇따라 시작하고 자동화된 보조금 액수를 설정해 자동차 소비를 정밀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적 혜택이 겹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 차량을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소비자 류여사 씨는 국경절에 가족과 함께 나와 보조금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차량의 안전 성능과 주행거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편리하고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전진, 남경, 선영 등 여러 지역에서도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형 가을 차량 전시회를 동시에 열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집중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구매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브랜드 선용 영업 책임자 동근 씨는 많은 할인 혜택이 주어져 오늘 하루만 약 30여 대의 주문을 받았다며 7일 동안 총 10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 장상연구원은 모든 완성차 업체에게 기회가 되는 시기로 하반기 차종 투자를 늘리고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동부데이터 서부처리에서 전국 일체화 컴퓨팅 망까지 컴퓨팅 파워력은 전력처럼 지역 간 조달과 친환경 공급을 실현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의 관건적 발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울란차부시 차하르 우정기의 북경 내몽골 제로 탄소 스마트 컴퓨팅 산업단지는 한창 건설 중입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동부데이터 서부처리의 제로탄소 답안지를 보내드립니다. 차하르 우정기 통로 그울진 시공 현장의 데이터 건설 건물은 이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설비 설치와 단지 내 부대 시설 마무리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투자 총액이 36억 원, 컴퓨팅 파워 설계 규모가 15,000 페타플롭스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룹의 67,000 페타플롭스를 초과하는 컴퓨팅 클러스터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중련 데이터 그룹 내몽골 지사 락서영 총경리는 현재 풍부한 풍력과 전력 신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용선으로 직접 컴퓨터 기지 프로젝트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전부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면서 제로 탄소를 실현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2026년 말까지 차하르 우정기에서 운영에 투입되는 설비가 5만 대 이상에 달하고 지원하는 컴퓨팅 규모는 2만 페타플롭스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비닛 제조, 데이터 서비스 등 기업을 이곳에 유치할 것입니다. 차하르 우정기 행정심사 비준 정무서비스센터 데이터관리국 강원원 부국장은 컴퓨팅 산업은 더 이상 단일 기계실 건설이 아니라 컴퓨팅 공급, 운영 보수 서비스, 인재 육성을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라고 소개했습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공장은 2022년에 전면 가동되어 8개 국가 컴퓨팅 중추와 10개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를 배치했습니다. 국가데이터발전연구원 전문가 왕계흔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까지 핵심 거점의 스마트 컴퓨팅 규모는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핵심 거점 간 20밀리초 지형권도 이미 기본적으로 건설되고 전국 일체화 컴퓨팅망 관측 조달 시험 검증 플랫폼도 현재 145만 페타플롭스를 웃도는 컴퓨팅 파워에 접속하면서 전국 스마트 컴퓨팅 자원 중 60% 이상을 포괄했습니다. 동부중추는 실시간 서비스와 혁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 저지연, 높은 상호작용의 업무를 배치하고 서부중추는 친환경 공급과 배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모형 훈련, 영상, 렌더링 등 고에너지 수요를 떠맡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협동 발전은 더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재능시 추성의 50여만 모 옥수수밭이 잇따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90년대생 논전관리원 림포레 씨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렉 씨가 책임진 농업서비스센터의 위탁관리 농작물 면적은 6만 여모에 달합니다. 갈 수확과 갈 파종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는 눈 곧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다시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산동벌로 가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농추송 대속가도 신가촌의 옥수수 밭은 수확기계 작업 소리로 들끓고있습니다. 올해 35세인 진보리 씨는 옥수수 이삭 하나를 꺾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곱지를 벗겨 옥수수 알갱이를 손끝으로 눌러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보리 씨는 이삭 끝까지 아주 잘 자랐다며 올해 일부 옥수수가 수분 때문에 알갱이가 제대로 안 찬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르시의 농업서비스센터는 3천여 농가에 6만 여모 밭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그리고 비료 한 포대에서 수확기 한 대까지 센터는 농가의 전 과정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적의 수확 작업을 앞두고 진보르와 농가들 사이의 통화가 끊기질 않습니다. 경영관리학을 전공한 진보르 씨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자재를 경영하다가 점차 전 과정에 토지 위탁 관리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진보리 씨에 따르면 농가마다 무당 추가 생산량이 200근 내지 300근에 달하며 농자재 센터를 통해 농가들의 농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해 줬습니다. 이런 위탁 관리 방식을 통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화, 재배화, 집약화 관리를 통해 위탁 관리는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장점을 살리고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분담할 수 있어 위탁 관리를 원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내리는 절기에 수확과 파종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밤마다 수확 작업을 시작하면서 진보래 씨는 벌써 농가들과 파종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확철이 끝나면 진보리 씨는 서비스센터의 위탁관리 면적을 10만 무로 늘릴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갖춘 만큼 진보리 씨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과 함께 황금 들판에서 청춘의 꿈을 펼쳐나가길 기대했습니다.
1: 예멘 정부군이 10월 15일 전한 데 따르면 7일간 전투 끝에 정부군이 예멘 후티 무력으로부터 타이즈주의 홍해 항구 도시 무하를 수복했습니다. 앞서 예멘 대통령 지도위원회 주석은 예멘의 려명 작전을 통해 국가기구의 운영을 회복하고 산하를 해방하며 후티 무력의 반란을 종식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연합국 대변인에 따르면 전투기 100대가 이날 예멘의 려명 작전에 참여하고 고가치 목표물 324개를 파괴했습니다. 최근 후티 무력은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타이즈주의 여러 중요한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 벼룩시장의 한우 소형 강습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슈켄트의 동쪽 교외에 위치한 양지아바드 벼룩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올해 57세인 상인 라시드는 료창한 한우로 몇몇 중국 관광객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시드는 가끔 손으로 물품의 크기를 형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녀 자리나가 라시드 곁으로 다가와 한우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하면서 관광객들을 깜짝 놀라옵니다. 고소련의 사진기, 색바랜 엽서, 검은 테이프, 레코드를 진열한 중고 상품 가게 앞에 한우 소형 강습반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시드는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을 마주할 때 한우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아주 당황했다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독학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멈추고 상품을 고를 때마다 라시드는 가게를 가리키며 영어로 손님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로 어떻게 말합니까? 몇 년 동안 고객과의

사소한 교류를 통해 라시드는 드디어 한우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양국 간 인문 교류가 질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고물 시장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한 분은 중국 고객 몇 명이 왔는데 라시드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문의한 후에야 상대방이 광동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시드도 그제야 중국에 방언이 많고 한우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우를 배우려는 라시드의 열성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올해 10세인 자리나는 라시드의 이웃입니다. 자리나는 늘 라시드의 가게로 놀러와 여유 시간을 보냅니다. 라시드와 고객이 한우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자리나의 취미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나는 라시드가 가르치는 한마디라도 꼭 따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멀리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자리나는 달래가 한우로 인사를 합니다. 자리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친절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즐긴다며 더 많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쇼겐데 한 중국 기업 판사처에서 단행간 근무한 진 선생은 라시드의 단골 손님입니다. 매번 가게에서 독학으로 익힌 라시드의 한우와 자리나의 한우 인사를 들으면 이국 타향에서도 짙은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인문 교류가 민간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기도 합니다. 라시드는 중국을 더 잘 료해하기 위해 휴대폰에 소홍소와 위챗 계정을 등록하고 틈틈이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공유했습니다. 라시드가 보기에 한우는 일종의 오늘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반평생을 보낸 라시드는 항상 시장의 아이들에게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프로젝트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우를 배우면 장래 길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라시드의 가정과 자리나의 가족 모두가 아이를 정규 중문 학습반에 보내고 싶지만 나슈겐드의 중문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라시드는 부근에 한우 학습반이 있다면 자신도 가서 한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벼룩시장의 한우 소형 강습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라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추석 경축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역사적 기여를 총화하고 당의 오유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리론 체계를 형성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에 전 국민에 관계되는 일련의 위험과 시련에 여유 있게 대응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등면에서 새로운 시기 기세가 웅장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추진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영용하고 억센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을 발전 번영리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과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에 당이 직면한 주요 과업은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에 올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이한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한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를 논술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리론 혁신 성과를 개괄하고 신시대 당이 직면한 정세 및 위험과 도전을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 견지, 전면적인 종음치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과 군대건설, 국가안전의 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 통일의 추진, 외교사업 등 13가지 방면으로부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을 분야별로 총화하고 9년간의 독창적인 사상, 변혁적인 실천, 획기적인 진전, 대표적인 성과를 중점적으로 총화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과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영영하고 억세게 분투해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했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부분,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과 중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한 데 기초해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한 것, 막스주의의 강한 생명력을 과시한 것, 세계의 역사적 행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 것 등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총화해 중국인민, 중화민족, 막스주의, 인류진보사업, 막스주의의 정당 건설에 대한 당의 역사적 기여를 천명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면의 개원

0: 역할은 중화의 대지에 입각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 및 중화민족 간의 관계를 구현하고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 세계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구현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관통시켰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승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승에서 분발하자.

가을 바람 속에서 호북성 홍호씨의 연근이 수확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6일 오후 봉구진 토경촌의 홍호 연근 과학창업기지에서 연근 채집 일꾼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방수복 차림에 고압 펌프를 든 작업 일꾼들, 그리고 곁에 띄워놓은 작은 배에 실은 굵은 연근이 각원입니다. 인근의 오림진에서 온 호근습도 그중 한 명입니다. 호근습은 연근 채집은 대대손손 이어진 기술이며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하순부터 여유 시간마다 채집 작업에 참가하는 호근습은 하루 일당이 수백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근 채집 외에도 호근습은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근습은 수산 양식 전문 합작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합작사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연못을 임대해 연근을 재배하는데 일부 연못은 연어 공생 모델을 도입해 연근을 재배하고 가재 등을 함께 기르면서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호근습이 운영하는 라이브 생방송은 팔로워가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호근습은 아름다운 홍호를 널리 알리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연근과 연근 가루, 연밥, 절임 연근 줄기 등 지역 특산물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근습의 라이브 방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바로 홍호 연근 산업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홍호 연근은 주로 전분질 연근, 줄긴 연근 등으로 나누며 2025년 재배 면적은 22.5만 무, 총 산량은 32만 톤, 전산업 종합 생산액은 120억 원을 웃돌고 브랜드 가치는 무려 258억 원에 달합니다. 홍호 연근 사업발전센터의 장헌충 농회에서는 홍호의 청강리 토양은 자양분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 연근마다 달콤하다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8월 호북성은 연근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을 성급 발전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홍호시는 무한시 농업과학원, 화중농업대학 등 10여 개 대학과 연구기구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호북 홍호 1호 신품종을 육성했습니다. 한편 호북 연근 시리즈 품종 10여 종을 도입해 품종 우량률이 100%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량 품종의 무당 증산량은 500근, 창출한 수입 증대는 920원입니다. 2026년에 홍호 생연근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 부민산업, 현재 홍호 연근은 갈수록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추석 경축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연일 다양한 형식과 풍성한 내용을 다룬 추석 기념 행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단원과 기원을 담은 이 중국 전통 명절은 중국과 세계를 잇고 정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추석문예 공연이 24일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렸습니다. 절간 가무국권 등 예술단체의 예술가들이 중국과 스리랑카 관객에게 성악 무용, 중국 민족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스리랑카 총리부 상임비서 프라딥 사쿠탄트리는 추석이 지닌 단원과 화합의 아름다운 의미는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 명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민 500여 명이 23일 벨라루시 국립기술대학에 모여 추석 특별음악회에 참가하고 추석 풍속을 체험하고 멋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체험 부스에서 진행한 종이 접기 공예서예, 중국화 등 몰입형 체험은 어른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무대의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특별악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남 가무공연그룹 예술가들이 민족 음악과 무용, 잡기, 중국 악기 연주 등을 통해 관객에게 동양의 멋이 물씬 풍기는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예술가들을 동원한 추석 음악회가 23일 저녁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가요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를 부른 마오리 가수 카이미셸은 예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하고 그동안 문화 간의 평화와 화합, 단결을 증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21일 진행한 추석 음악회에 관객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족 음악 연주 신년매복, 대나무 피리 연주 고소행 등 절목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은 또 다도, 초롱 제작 등 민속 체험과 중경 주제 사진전을 마련해 관객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중국 서남부 도시의 풍토인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슈케크 국립대학 학생 카신 카노가는 중국의 전통악기 연주를 매우 좋아한다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흠뻑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20일 2026 추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사자춤 희곡, 민족 무용, 기악 연주 등 절목은 관객에게 풍성한 중화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할 런던 교포상의 주석 분주정은 축사에서 추석 축제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명절을 보내고 더 많은 영국 시민이 중화 전통 문화를 더 잘 요해하도록 하련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중국학자 류학생년 앞에 추석 국경절 기념행사가 19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귀빈, 중국과 프랑스 학생과 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가요와 악기 연주, 무용 공연을 관람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프랑스 학생 니콜라는 중국 전통악기와 기타를 함께 연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험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고 중국과 프랑스 젊은이들 간 만남의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이구아수시의 삼국접경공원에서 19일 저녁 세 나라가 함께 지내는 추석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구아수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세 나라가 맞닿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국과 현지 배우들이 북연주 무용, 태극권 등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와 남아메리카주의 다원화 문화가 이곳에서 만나 단원과 화합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구아수시 의원 이반드루 페이라는 공연이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문화 교류는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강연극권 공연단이 17일과 19일 아랍연합추장국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추석 경극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관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상차구 표왕별이, 요천궁 등 경전 단막극을 공연하고 창법과 몸집, 무술 동작 등 경극의 예술적 특징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많은 현지 관객들은 경극 공연을 가까이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중화 전통 문화가 아랍연합추장국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교포 벨직비역 위문 행사가 22일 열렸습니다. 안트베르 펜주 제1부지사 루크 레먼스는 가족의 정과 단원이라는 추석의 의미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섰으며 명절은
대중의 교류와 상호 료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저녁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서 현지 화교와 중국인 수백 명, 그리고 보츠와나 귀빈이 함께 무용과 음악 연주 등 문예 절목을 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보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

0: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우리 연길시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리문진부에서 공동으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맞으면서 5년 만에 진행하는 가장 큰 우대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보물급 감로장약 치수의 전주완화하고 런칭창죄, 런칭망죄하고 조조다시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비밀특허가 있는 이런 특수한 제조 기술로 제조한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우리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는 이 5년간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준해 환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뜻으로서 4대 보물급 장약을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우리 보물급 장약 각각 10곽을 사신다 할 때에는 5곽을 더 드리면서 조조다시를 또 한 곽씩 드립니다. 바로 치수의 전주와는 10곽을 사면 5곽을 더 드리면서 조조다시 한 곽을 더 드리고 또 런칭 창죄도 10곽 사시면 5곽을 드리면서 이 조조다시를 또 한 곽을 더 드립니다. 이렇게 망죄 창죄, 치수의 전주안, 조조다시 네 가지를 또 우대 활동합니다. 그리고 4대 보물급 장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보륙 장약만 제조하는 이런 특수한 제조 기술, 우리 특수한 제조 기술은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조타이 기술입니다. 이 조타이 기술은 아주 특수하면서도 정교한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로 제조한 약품으로서 조합도 아주 방대하고 또 약재도 희귀하고 효능이 강하면서 복용 방법도 아주 특별합니다. 때문에 우리 연변준해 환자분들은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미리 또 예약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화번호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5089929번하고 8527111번에 연기하시고 또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런칭망죄라 할 때에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으로서 치료약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160여 종이 고산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 광물성 약재로 제조했고 많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도 질병에 대해서는 독특한 치료 효과가 있고 기타 질병에 대한 효과도 아주 특이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이 런칭 창죄를 쓰시면은 질병을 치료도 하고 신체를 보양하는 이런 특수한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동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저는 예, 그 선생님, 우연 중에 저는 그 노공이 와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후에 그래서 예, 그래도 조금 있다도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해서 뭐, 제 마음대로 암약이나 막 먹다가 우연 중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그 뭡니까 가서 거기 약방에 가서 약을 그 세 가지를 줘봤는 게 영, 지금은 이제는 한 5~6달 됩니다. 그러니까나 뭐 지수의 존조원하고 뭐든 신방제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예.
1: 네.
0: 그게 지금 영 좋는데 좋습니다 선생님.
1: 그래서 네.
0: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 선생님 어떻게 아픈가 하면 눈도 불편하고 감도 불편하고 담나이 아프고 예 선생님.
1: 네.
0: 그리고 입이 막 미식었고 밥이 맛이 없고 예 조금만 먹어도 막 위가 짱하고 예.
1: 네.
0: 진통 못 하고 밤에는 더구나 또 통통이 나고 뭐 왼쪽 오른쪽 옆구리 끝이 막 올리켜오고 그렇게 아프다 한다 선생님.
1: 네.
0: 그래서 예 저기 제하고 저 같은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그랬죠. 저는 노공에 걸려가지고 그 거기 가서 그 그때 내 다닐 때는 그 장대표 봤는데 저기 그 의사를 배우니까나 영영하고 좋더라고. 이건 지금 저는 그래서 뭐 먹음이 마음에 하면 이렇게 영 편안하게 산다고 알려줬단 말입니다. 예. 제가 가서 약을 줘왔는데 그 가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건도 그때는 저기 뭡니까 그 장대표를 볼 때마다 말입니다. 예. 제가 보이니까 전신망제하고 습관전환하고 저도 다실 주더란다. 예. 그래서 먹었는데 두 달을 거의 먹으니까 아이고 좋아서 얼굴이 그래서 하얗고 밥을 못 먹어서 여기서 죽게 됐던 게 얼굴이 막 붉은색이 나지. 그 다음에 때되면 배가 고프지. 그 다음에 뒷자전이 아프던 게 아예 아프지.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니까 정신한다고 영 좋아서 난립니다 선생님. 예, 한계로서 뭐 이번엔 사서 아이가고 다시 배달을 받겠답니다 선생님.
1: 예, 배달을 예. 받으시고 예.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장제, 망제, 그 다음에 치수의 조조 다시 이 네 가지가 예. 특별 5대 활도 있습니다. 열 과거 사시면은 다섯 과거를 드리면서 각각 또 이 조조 다시도 한 과씩 또 더 드립니다.
0: 그래입니까?
1: 예.
0: 좋구나.
1: 예. 예. 그래서 예.
0: 방송으로 저기 뭡니까 전화로 연결해도 많은 건 다 오겠죠.
1: 예, 다 갑니다. 예, 예 508-9929번 예. 하고 예. 8527111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저기 선생님 한 가지 더 자문합시다.
1: 예. 예. 예.
0: 저기 강의를 저기 들으려니까 선생님 그 저희 친구도 노공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무슨 사혈요법으로 치료한다는 건 그건 또 뭡니까?
1: 네. 그 지금이 덕길 중이 진찰부가 성립됐죠. 예. 거기 서장의 장의사가 왔습니다.
0: 예, 예.
1: 예 장의사가 예, 와서
0: 예, 예.
1: 장의 이런 치료 방법으로 사혈도 하고 또 다른 이 소파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렇구나. 중풍 후유증하고 관절 질환 예, 좀 이 무릎 관절 있거나 허리 아프거나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던 분들이 와서 치료하고 좋은 효과로 본다.
0: 아,
1: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그 전화에 연계하고서를 그려 가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신다.
1: 예.
3: 저도 감사상 약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만성위폐에다 위궤양까지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예, 지금 감사상 약 먹는데 위궤양까지 있으니까 예,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음식을 먹으면 계양 써야 되니까 또 아프지 위가 쓰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입에서 냄새도 나고 예, 속이 더부룩하면서 예, 용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 입에서 냄새 나는 데다가 예, 찬 거 매운 것도 못 먹습니다.
1: 네.
3: 이렇게 위 아프니까 되나. 그리고 예, 조금만 뭐 먹는다 하면 예, 집단들이 켜가서 예, 다른 사람 못 살려고 합니다. 자꾸만 두드려달라고. 그래 한참 두드리면 그 다음에 예, 조금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담낭입니다. 담낭.
3: 많이 나쁜 그렇습니까?
1: 예, 예.
3: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다가서리 저주다시하고 창제하고 예 망제 이 세 가지 약을 먹습니다. 이 창제하고 망제는 예, 예, 암도 예방하고 치료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1: 예.
3: 이 약이 그래서 이 약이 한 50일 먹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렇게 위 아프고 쓰지고 하던 것도 이제는 많이 나사지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두드려 달라고 그래서 밥은 먼저 약간 한숨 먹고 서리는 두드려 달라고 그래서 자꾸 맛있는 못 살게 보고 신경 질 쓰던 게 그 위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두드려.
1: 예.
3: 한 50

0: 먹으니까 되나요? 예. 그리고 저리 잔거 매운 것도 니네 못 먹어 됐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되나요? 살 것 같습니다. 뭐,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예. 그리고 변비도 있었죠.

0: 이 그 운명이 돼야 뇌도 막 쓴다.
1: 아, 네. 그러길래 그렇게 잘 되니까 예, 잠도 잘 오고 편안한 게 수호합니다.
0: 예, 예.
1: 이래 이래 들으려니까 되나에 구경절하고 추석 그런 게 저기
0: 맞습니다. 활동이 지금 맞으면서 예. 그 보물급 장량 네 가지 다 활동 있습니다. 열 곽이 예. 다섯 곽을 드리면서 또 조조 다시까지 드립니다. 예, 그러니 그 508992 번에 연계해도 되고 852-7111 번에 연계해도 됩니다.
1: 예, 네, 예. 그래서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지금 제 조카인데
0: 예.
3: 제가 지금 한 석 달째 거의 잠이 안 와가지고
0: 예.
3: 수면제를 의지하면서 잠에서 그래 잠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별로 그래서 잠을 푹 못 잔대요.
0: 네.
3: 잔다 하면은 한 3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자고 깨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래서 무슨 뭐 수면제만 먹는 거 했지만 전람회 있는데
0: 네.
3: 뭐 그 전람회 오늘 이중이 이사약 또 무슨 세번호
0: 네.
3: 긴장도 돼 먹었대요.
0: 네.
3: 그런데 별로 낫지도 않고
0: 네.
3: 오늘이 전화해봤지 너 요즘에 걔 약속한다는 게 어때요? 아세 별로 어때 낫지도 않고 모르겠어 요즘에는 어때 잠도 안 오는 거는 뭐 안 오는 거고 이런 데 가서 온몸에 불똥이 갔대요.
0: 네.
3: 불똥이 갔다고 갔기도 하고 그러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이 하나도 없고
0: 네.
3: 그러게요. 그러네지. 야 그러면 내 응? 저기 담은 해보는 그런 데다 그런 온전히 내 담은 시간인데 내 담은 해볼게 이러면 거기 담은 해가지고 저기 내 딸 물어볼게 이러면 거기에서 이사 저기 봐준다더라 그래 물어보고 거기 약서 뭐 어디에 용하다 뭐 어디에 이사 약 어디 여기저기가 암에 많이 써본 것 같아요.
0: 네.
3: 이런 것도 뭐 하나도 신통하지 않고 그것도 몸만 지금 시들고 그것도 그렇대.
0: 네.
3: 그래서 내기랬지 그래뭐 그래 뭐 이기는 이야기 아니고 뭐또 서장에서 들어온 이야기란데 또 여기하고 기대가 바꾸면 심파하게 맞겠는데
0: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 불면증이 있으면 몸에 어디나 답이 또 찾아옵니다. 불면증 지금이 환자분이 증상은 예. 간하고 콤파치가 예. 간열이 세고 그 다음에 콤파치도 나쁘고 자꾸 중간에 잠들기 좀 힘들다 하는 거는 콤파치 허한 게입니다. 신장이. 그리고
3: 그래요?
0: 예, 콤파치 허한 게고 예, 지금 막 허열이 올라오면 불덩이 같다죠. 예,
3: 예,
0: 그 간열이 센 거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특별히 감로장약하고 감로장이 치료를 받으면은 이 불면증하고 변비하고 소화불량 그리고 예. 각종 관절 통증 이 치료가 좀 특수하게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 치료 효과로 봅니다.
3: 예. 밥까지 하나도 없대요.
0: 예, 맞습니다. 그 간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또 활동이가 좋은 때니까니 그 환자분은 예. 내일이 예약하고 그 약방에 보내십시오.
3: 예. 예약하고?
0: 예, 예. 예. 예약하고, 예. 8527111번. 예, 그리고 두 가지 다 적어 놓으셔. 508992번. 이 연계하고서로 가십시오. 예.
3: 예, 예.
0: 예, 그래 가서.
3: 예, 연계하고.
0: 예, 이사도 보이고. 그
3: 선생님이, 예. 이사 선생님 있겠죠?
0: 네, 예, 있습니다. 예.
3: 예.
0: 내일 가십시오. 예.
3: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아.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제가 여지간에 딱 감기 걸린 것 같은데
0: 예.
4: 신살 막 후두두하고 눈에 막 피라는 게 덩진이 피 같은 게 막 지고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 이 등사리가 막 겨우면서 이래 머리도 어지럽고 영 그렇습니다.
0: 예.
4: 이게 무슨 감기로 해서 이랬던 것 같다.
0: 그 감기 아닙니다.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풍한 습이가 몸에 많단 거 말한다. 예, 풍한습이 몸에 많으면서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또 자량이라 하면 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찾아가시오. 덕길 장약방. 예. 그러면은 예, 그 치료를 해드립니다. 예, 그 전화번호 꼭 예약하고 가시오. 예.
4: 예. 예.
0: 이 508992번에 연계해도 되고요. 네. 852711번.

0: 이사를 예약하면은 8527111번에 예약하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어떤 가 있었는가, 뭐, 예. 목이 항상 어지럽고 좀 아프고, 예설에 좀 대응하고, 생각보다도 잘 많이 되고, 제가 손발이 저리고, 예.
0: 예.
3: 밤에 갈 때 다리도 지도 올라오고, 예, 좀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하게 나빴습니다.
0: 예.
3: 예. 지금 예, 선생님 강의도 듣고, 지금 이 덕길 장약방에 가서 시수의 전주 아래다가 화신콩미르
0: 네.
3: 이 두 가지를 좀 거의 두 달 먹었습니다.
0: 네.
3: 굉장히 많이 현저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3: 뭘 좋아하겠는가 뭐 그러니까 뭐지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이렇던 게 많이 좋아지고 혈압도 좀 어전에 좀 언저히 되고
0: 네.
3: 지금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3: 지금은 계속 더 먹어야 되지.
0: 몇 달을 썼습니까?
3: 두 달 푹 썼습니다.
0: 예, 두 달을 썼는데 지금 완전히 아예 개선됐죠. 예?
3: 예.
0: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병행해 쓰는 분들이 그래서 두 개 료종 씁니다. 이 화신코프이가 한 개 료종 두 달입니다. 그래 이제 예. 두 달을 더 쓰면은 기본상 증상들이 다 나사집니다.
3: 예, 문제는 이 화신코프이가 이미 좋습니다.
0: 예, 맞습니다.
3: 그 효과 더 빠른 것 같더라.
0: 그 같이 결합에 치수의가 같이 결합했기 예. 때문에 지금 이 병행료법은 우리 중이 장이 또 서이 다 이거 제창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같이 결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효과 봅니다.
3: 예. 예.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지금 예. 거기 서당에서 오신 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사혈료법 한다는데 거기가 예. 이 좀 아 그러니까 심혈관 질병에 사혈하면은 좀 더 빨리 낫겠는가
0: 맞습니다. 혈압이 높으면서 온종 안 되거나 그 심장병으로 오래 앓았거나 예, 지금 중풍 후유증으로 또 어혈이 많거나 피에 또 혈액이 좀 이 잡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찾아가시면은 그 병 정황에 따라서 우리 장의 선생님은 꼭 진찰을 하고 무조건 사혈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응증이 돼야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의사 선생님 보이실 분들은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예, 예, 찾아가는데 하루에 많이 못 봅니다. 10명밖에 보기 때문에 꼭 전화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3: 오전만 봅니까?
0: 아니, 오늘 날 다 봅니다. 근데 시간은 예. 정해놓고 가죠. 그러면 기다립니다. 예, 예. 그래서 예. 8527111번에 연계하고 가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이런 칭창주에는 위장도 질환 치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0: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장도를 치료하는 보물급 장약이고 또 국가에서 인증하는 예,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장염하고 결장염, 예, 위궤양하고 위축성 위염, 만성 만성 이 위점막염 예, 등 이런 각종 소화도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독특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벌써 한, 이 좀 음중한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런 환자분들은 이 위장도 질병 치료에서 그저 한 달을 쓰면 모두 알깁니다.
1: 네.
0: 예, 현저하게 입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항상 배가 좀 부디사고 좀 팽만감이 있던 이런 증상이 인차 개선됩니다.
1: 네.
0: 그리고 위 통증이 있던 분들 예, 이런 분들도 빨리 개선됩니다. 그리고 런칭창제는 이미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특허가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 처방이라 할 때는 사부 이전에 기재된 이런 처방이고 청열하고 해독하는 효능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독을 억제하는 동시에 또 병독을 제거하는 이런 작용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몸의 습도 제거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화계통 질병 있는 분들 특히 내세가 있으면은 몸에 습도 있고 장도에 습열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이 습열이가 잘 제거되지 않는데 이 장약으로는 이 습열을 제거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좀 장이 항상 변비 어떤 분들은 변비 같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 변감이가 예, 좀 없으면서 배변 곤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뇌경색이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0: 네.
2: 좀 며칠 전에 저 그런 병원에 가본 게 머리에 무슨 이래 뭐랄까 그런 좀 혈관이 불어났다고 하던데 근데 그 어쨌든 이게 혈압이 높아 그런지 그 시간에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이 자꾸 머리 뒤띠에 뭐 쓰게 자꾸 바람 부는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해서 보니까나 뭐라든가 꽈리라든가
0: 네.
2: 뭐 무슨 말인지 난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생겨가지고 크진 않는데 지금 수술하면 아이 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지금 여기다 전화하면 뭐 방법이 생기겠는가 해서 전화했어요.
0: 그거 지금 이 현대 의학으로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우리 장약하고 또 장기 치료법으로 되겠는지 내일에 예, 우리 덕길 중기관에 찾아가서 그 감로 장약 그 전문가 선생님 보이십시오. 그 검사한 게 있지요,
2: 예? 예,
0: 예. 예, 그 검사한 거 가지고 가서 그 잘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미 혈관이 그렇게 꽈리처럼 달랬다 하면은 예, 현대 의학하고 이런 보조적인 요법 같이 결합해야 됩니다.
2: 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0: 예,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일이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시오. 예, 그 중의관하고 장약방이 그 같이 있습니다. 예,
2: 예, 예,
0: 아래우 집으로 같이 있습니다.
2: 예, 예, 예, 예, 알만합니다.
0: 예, 그래 예. 찾아가시오. 예?
1: 네, 만나십시오.
2: 예, 예,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상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0: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 교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나요? 교실은 우리 모두 함께 쓰는 보금자리와도 같은데요. 책상과 바닥을 정돈하다 보면 깨끗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스스로 해내는 책임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정리하는 실력도 점점 나아지게 되죠. 주변이 깨끗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친구들, 스스로 정리하는 착한 습관을 들여보세요.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매년 10월의 두 번째 목요일은 세계 시력일인데요. 올해는 10월 8일이 세계 시력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시력 손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눈의 구조,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은 인체에서 가장 정밀한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 얻는데요.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관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눈은 주요하게 안구와 보조구조로 구성이 됐는데요. 안구는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그 내부에는 각막, 동공, 수정체, 시망막 등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앞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얇은 막으로 두께가 약 1mm이며 주로 혈관이 없는 결체 조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각막에는 풍부한 감각 신경 말단이 분포돼 있어 아주 작은 자극이나 상처 혹은 염증만 있어도 통증을 일으키거나 눈물을 흘리게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눈을 상시하게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안구의 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은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스스로 크기를 조절해 빛의 량을 통제하여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시망막은 안구의 뒷부분에 위치해는 부드럽고 투명한 막으로 광 자극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시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낙수물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시력이란 시망막이 영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시력의 좋고 나쁨은 시망막이 영상을 분별하는 능력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시력 저하의 원인은 바로 굴절이 이상인데요. 굴절이 이상이란 빛이 눈 속으로 들어온 뒤 시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지 못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시, 원시, 란시 등이 모두 굴절 이상에 속하는데요. 동요 듣고 이 세 가지 안과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들창을 보내드립니다.

근실한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운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빛에 대한 안구 수정체의 골절 능력이 너무 세지거나 안구가 전후 방향에서 길어지면 먼 곳의 물체에서 나온 광선이 시망막 앞에 모이게 됩니다. 광선이 시망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의 희미한 광점이기 때문에 근시 환자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거죠. 원시는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시 환자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광학적 초점이 시망막 뒤에 형성하기 때문에 시망막에 흐릿한 상이 생기게 됩니다. 동요 까치아를 듣고 란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란시도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안과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란시는 주로 각막이나 수정체의 곡률이 고르지 않아 빛이 심각막에 하나의 초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란시의 주요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피로감을 느끼며 심할 경우 두통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란시는 선천적 요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란시가 있는 경우 자녀의 란시 발생률이 부모 모두 란시가 없는 가정보다 현저히 높은데요. 또한 질병, 외상, 수술 등이 각막과 수정체의 곡률을 변화시켜 란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쁜 눈 사용 습관이나 야외 활동의 부족이 란시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동요 듣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샛별 하나만을 보내드릴게요.

시력을 보호하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눈 사용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오랫동안 보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엎드려서 독서를 하거나 차 안에서 책을 보는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매일 충분한 야외 활동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편식을 하지 말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취해야겠습니다. 만약 시력이 흐릿하다고 느껴진다면 인차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눈의 구조,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눈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창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친구들이 시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눈으로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주 동요입니다. 이번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띠가 강물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또 내려갑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바다 세계 구경을 떠나갑니다. 노란 아기가 바람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춤추며 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랑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랑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됐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벗어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의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 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 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축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0: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통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이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통서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적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 2019년
0: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를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리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리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 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한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근본 존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찰해 사상 인설, 리론 지도, 법치 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해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주도합니다. 될 것입니다.
0: 그늘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 공식 위챗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괴렬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0: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오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1: 올도록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대표들의 식당 조우분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수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박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동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촌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지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틀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 교육국 지도부 성원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0: 정부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서원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무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1: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상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삼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상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상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상쾌한 가을 바람과 함께 국향이 극한히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국경절 연휴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온 나라를 감싸고 있는 경축의 열기와 자부심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국경절 연휴 동안에 우리는요 가족과 함께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을 하며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온과 행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휴 기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경축 연휴는 더욱 든든하고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범해 보이지만은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일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한 분은 훈춘시 신안가도 장안사배구역 당위석이자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일라입니다. 그녀는 18년의 진심어린 헌신으로 사배구역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기층치리의 최선선에서 공산당원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료들과 함께 구역을 순찰하고 노인들의 가텐과 불빛을 살피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는 연결담배공장 동력작업장 종합기계실에서 펼쳐집니다.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의 설비정비공들이 귀로 설비에 심장박동을 두고 두 손으로 공장의 심장을 지키며 새시대 노동자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화국 대하의 가장 튼튼한 초석이며 주한민족 위대한 부흥의 려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생생한 그림처럼 새 시대의 분투자들의 모습을 펼쳐 보이며 조국의 본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훈천시 신안가도 장안사배 구역으로 들어가 같은 과의 약속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같은 한 장이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훈천시 신안가도 자한 409역에는 수년째 이어져온 작은 신호가 있습니다. 낮에는 가태늘, 밤에는 불빛을 살피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도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더욱 외로울 수가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오일나와 동료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구역을 돌며 가텐과 불빛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만약 아침에 당연히 열렸어야 할 가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밤에 켜져 있어야 할 불빛이 보이지 않으면 사백구역 당의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일나와 동료들은 즉시 달려갑니다. 이렇게 소박해 보이는 방법은 독거노인의 안전에 대한 그의 오랜 걱정과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1명의 격자원과 건물장이 409역 내에 54개 건물을 돌며 독거노인의 가텐과 전등 불빛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가텐은 더 이상 바람을 막고 햇빛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 노인들의 안전을 알리는 신호기가 되었고 그 불빛은 더 이상 집안을 밝히는 조명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하루 지키기는 쉽지만 1년 인내하기는 어렵고 수년간 지속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대중을 위해서 뛰는 영원한 마음입니다. 오일라 이 몽골족 여성 간부는 18년의 세월로 가장 훌륭한 답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에도 그녀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절이라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8년 409역 사업에 참가한 오일단을 2021년 자한 409역 당위 서기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곳은 훈천시에서 가장 큰 보장성 주택 안치 사회구역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거리는 까다로운 곳으로 여겨졌지만 그녀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회구역을 뒤로 하고 이곳을 자청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좀 더 많이 달려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말 한마디에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한 공산당원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공화국 77년 발전 과정에서 바로 오일나와 같은 공산당원들이 공은 반드시 나에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경지와 공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대중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당의 기치가 모든 기층 진지에서 높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관할 구역의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300명 가까이 되고 대부분 곁에서 돌봐주는 자네가 없다는 상황을 요해했습니다. 10여 명의 사백구역 삼릴군의 의지에서는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관할 구역에 자녀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로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일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바닥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장례 절차를 챙기는 한편 할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국에 있는 할아버지의 여동생과 연락을 취했고 남면은 마지막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유가족은 사회구역에 감동을 받고 남은 장례비용을 사회구역 사업을 위해서 써달라며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같이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생사 이별은 항상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일나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그 슬픔을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순간 반드시 관련 기재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비극이 발생한 후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5일날은 사회구역 삼일군과 모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연구한 끝에 단지 내 격자원 건물장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아침의 카트를 보고 저녁에는 불빛을 관찰하는 일상 순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1명의 격자원과 건물장이 사회구역 내 54개의 건물을 돌며 독고로일의 카텐과 전등 불빛을 중점적으로 살피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이 순찰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라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노인들의 안전을 살피었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여러 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고 노인들은 누군가 항상 나를 관심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공화국의 기층 7위 판도에서 바로 수많은 장안사배구역과 같은 혁신적 실천들이 수억 대중을 포괄하는 민생보장망을 역걸했습니다. 카텐과의 약속에서 격자와 관리까지 지혜로운 양로에서 이웃 지킴까지 우리의 국가는 항상 인민의 안위와 온난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모든 가정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카트를 열 때에 멀리서 누군가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저녁 불빛을 밝힐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관심을 받는 느낌이 꿀보다 더 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일나와 삼일꾼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독거로인들에게 진정은 아니지만 진족보다 더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잔사배구역은 어려운 이웃이 많고 그만큼 생활 속 작은 도움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큽니다. 오일나는 기다리거나 남에게 의존하고 요구하기보다 진심과 지혜로 사회의 자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관할 구역 내 아침 식당과 주가게 직접 찾아가 매일 정상 판매 외에 예상 잔여 음식을 깨끗이 포장한 후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과 노인에게 무료로 전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아침 식사의 제작이었습니다. 점세각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류를 하며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이 새벽 아침 식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을 맞아 식당 주인들과 함께 더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달 한 번 열리는 당사랑 작은 밥상 행사에서는 65세 이상 여러 민족 노인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협력 건설 기관에서 쌀과 밀가루 등 식자재를 제공을 하고 노인들은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보태며 다 함께 만두를 빚고 케이크를 자릅니다. 사비구역은 또 삼일꾼 자원봉사자 그리고 당건설 공동건설 단위와 연결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대신 장보기, 식사 배달, 니발 등 방문봉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단순해 보이는 조치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수요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오일날은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사백구역 7이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모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의류 나눔 활동을 펼쳐 당원 간부와 주민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헌옷을 기부해줄 것을 호소하고 세탁과 소독을 거친 후에 사회구역에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 차례의 활동에서 2천

벌이 새로운 종이를 찾았고 이 봉사는 나중에 전체 가도로 확대돼 실행이 됐습니다. 사백구역 내에는 울퉁불퉁한 흙길 한갈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이고 맑은 날에는 먼지가 자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일날은 상급 부문의 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할 구역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낡은 타이어를 기부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타이어에 그림을 그리고 꽃을 심어 길 양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타이어 화단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도 막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꾸며졌습니다. 마음만 쓴다면 낡은 타이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가 있지요. 주민들은 이 길에 민족단결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훗날 단건설 공동건설 기관의 지원으로 이 길은 아스팔트 길로 변했고 길가에는 붉은 송류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광장에서는 천막을 치고 중주를 싸거나 김치를 담그는 민속 체험 행사가 자주 열리며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는 화목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일날은 사백구역과 수재지 단위의 당조직과 손을 잡고 당건설 공동건설 기재를 구축을 하고 민족단결 촉진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재정, 도시건설 투자, 공안 소방, 출입경 변방검사소, 병원 등 9개의 단위가 참여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마다 연석회의를 열어 자원 배분과 봉사 사항들을 함께 토론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백구역은 도로 보수, 무료 진료, 물자 기부 등 실질적인 문제 100여 건을 해결했습니다. 그중 의료기관과 연합하여 진행이 된 무료 진료 봉사 행사는 연인수로 1,700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11만여 원의 의료 비용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민족 단결을 위한 노력은 오일날의 일상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한사백구역은 한족, 조선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의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오일라 자신도 몽골족으로 어릴 적부터 훈촌에서 자라며 민족 단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해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일부 행사에서 여러 민족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녀는 활동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놀이, 음식, 공예 등을 하나의 자리로 모은 것입니다. 단오절 종지 싸기, 떡 만들기, 투호 놀이, 오색실 엮기를 추석이 돌아오면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달콤한 월병을 만들고 소원을 적은 패를 걸어두는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은 각자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흥미로운 것을 찾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백구역에는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실도 마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어와 이중언어 수업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넓혀 법률 홍보, 사기 예방, 건강지시, 애국주의 교양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명절이면 오일날은 행사 장소를 붉은 성류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달걀에 성유시처럼 똘똘 뭉치자 주화민족은 한가족 등 문구를 붙이고 서로 달걀을 부딪히기 전에 그 문구를 한 번씩 크게 읽는 작은 요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2살 나이로 사회구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오일라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민들의 오해와 삽상의 압력을 겪기도 했고 주민들의 대립적인 태도가 신뢰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사백구역 사업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주민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정성껏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거닐다 주민들이 반갑게 제 이름을 불러주고 명절마다 사회 구역에 찾아와 따뜻한 명절 인사를 건넬 때면은 이 모든 신뢰가

바로 나에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살에서 40살까지 5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사비쿠에게 바쳤습니다. 그네가 얻은 것은 금보다 더 귀중한 민심입니다. 이런 성취감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텐과의 약속은 오늘도 조용히 지켜지고 있고 붉은 송류 광장의 노래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사비쿠역 사업에는 정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네의 기층 삶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카텐과 불빛 속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일라의 이야기는 위대함이 평범함에서 비롯되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화국 77년에 빛나는 여정에서 바로 수많은 오일라와 같은 기층 사업자들이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했기에 당의 집권 기반이 더 튼튼해지고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더 충실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비구역 삼립꾼들이 지키는 것이 천가만호의 인간 냄새라면은 이제 우리가 만나볼 이들이 지키는 것은 공업 생산의 생명선입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사비구역의 카트에서 공장의 심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공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바 공장 하나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연결 담배 공장 동력 작업장 종합기계실 반장 김남휘가 기계정비공 학서와 전기정비공 축지비와 함께 도구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공장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가장 먼저 찾아와 정성스레 맥을 짚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남휘는 곧장 난방순환 봄프에 다가가 몸을 낮추더니 본체의 베어링 부위의 귀를 살짝 댔습니다. 선배 기술자들이 물려주시는 경험이죠.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진단법입니다. 몇 초간 귀를 기울여 집중하던 그는 소리가 안정적입니다. 이상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설비의 응급의사입니다. 김남희는 전동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24시간 대기 중이죠.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빠른 시간에 대책을 대야 합니다. 매일의 첫 일과는 설비 온도를 재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지요. 오히려 생산이 중단된 틈을 타서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죠. 평균 연령 40세 미만인 이 정비반은 24명이 협력하여 공장 전체의 물, 전기, 가스, 증기의 동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들은 전국 노동자 선봉호 영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에게 상패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변전 배전 설비와 재진 설비의 가동 중단율 제로였습니다. 1시간만 멈춰도 고년 포장 작업장 생산 라인이 마비되고 제4 작업장 담배잎은 건조가 중단되어 그대로 폐기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김남희 반장의 설명입니다. 동력 작업장은 공장의 에너지 총캐패 장치입니다. 전기는 보일러실에서 출발하여 구비구비 배관을 타고 제4 작업장으로 향해 가습과 건조를 돕습니다. 전류는 배전괴에서 나와 모든 등불을 밝히고 전동기를 돌립니다. 수도물은 정제 과정을 거쳐 에어컨 물 한 개가 되고 보일러에 혈액이 됩니다. 2025년 본연 포장 작업장 재진 방폭 개조는 그야말로 힘겨운 작업이었습니다. 당문이 솔선하고 핵심 인력이 뒤따르며 전원이 하나가 됐습니다. 동력 작업장 재진 시스템은 생산 작업장의 환경과 공장의 안전 수호자입니다. 가루와 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게 되면 고년 포장 작업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지요. 당시 재진기 10대에 829개 필터를 분해해 교체를 하고 방폭 밸브 19개를 새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명절 기간 생산 중단 시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기술원과 핵심 인력들은 시공 방안을 수없이 토론하고 4차례 모의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공정은 여러 차례 재구성이 되고 방안은 최적화됐습니다. 한밤중에 고공 작업은 위험이 배가 됩니다. 안전원은 눈 깜빡할 사이를 허용하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힘들면은 쉬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김남희가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고 먼지가 눈을 찔렸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절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공장의 심장을 지키며 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 까다로운 작업이 남아있었습니다. 방폭 밸브 설치 과정에서 필터 고정 구멍의 치수에 차이가 생겼고 재진기 한 대의 필터 설치만 3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정비공들은 허리를 깊게 숙이고 고개를 든 채 비좁은 공간에서 하나하나 고정하며 조였습니다. 4일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모든 설비가 완료되고 설비 시 운행은 단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비반 성원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현장과 설비 정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력 작업장 문화벽 한쪽에는

우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동력 작업장 당직부에서 이끌고 정리한 작업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들이는 것입니다. 설비가 고장난 뒤에 수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 길들여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장이 나면 급히 달래가 수리를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고장을 예방을 하고 혁신 기재로 설비들을 더 경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정비반 원로 기술자이자 전임 반장이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상용 전기로 전환한 뒤에 연간 응축수 배출량이 15,000톤을 넘었습니다. 동력 작업장 지도부에서는 낭비를 우려하며 응축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정비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각 물 사용 지점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역을 나누어 조사를 하며 작업장 곳곳을 누비었습니다. 몇 시간마다 사용량과 수질 데이터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유휴된 설비를 재활용하여 증기 물 혼합기를 설치하고 수송 배관을 부설했습니다. 두 달간 노력 끝에 생활 온수 공급에 더 이상 전기와 수돗물이 소모되지 않기도 했고 년간 9천여 톤의 응축수를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비반은 난방 가열 생산 작업장 세정 시스템 등으로 개조를 확대하며 에너지 절약의 잠재력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응축수 종합 재활용률은 97.3% 이릅니다. 김남인은 개조된 배관을 가리키며 바로 2호 작업법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제도로 기반을 다지고 혁신으로 힘을 발휘해 에너지를 길들여 효율을 내는 거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작업반은 합리화 제한, 소규모 개혁 및 기술 난제 해결 등 도합 123건의 과제를 제안하고 실행을 하여 루게로 920만 원의 비용 절감 성과를 올렸습니다. 스승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정비반에서 젊은이의 성장은 보통 한 번의 독자적인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기계정비공 학사는 대학 졸업 후에 공장에 들어와 몇 년간 설비 조작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2019년에 정비반으로 옮겼을 때 복잡한 설비 구조 앞에서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스승의 뒤를 쫓아다니는 역할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정비공으로 한 걸음 내디딘 데는 어느 날 밤에 긴급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설비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제시동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학사는 손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설비 케이스를 여는 순간 머릿속에 갖가지 고장 원인이 뒤엉켰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평소 연습한 순서대로 하면 안 돼. 할 수가 있어. 옆에서 도와줄게. 뒤에 서 있던 스승의 말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학사는 깊이 숨을 고르고 전동기 베어링 전동 부위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결국 원인은 베어링 고착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수없이 시범을 보인 대로 분해하고 교체를 해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설비가 다시 평온한 가동음을 내기 시작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스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비반에서 스승과 제자의 전승은 단순히 분해, 조립, 수리 기술만이 아닙니다. 언제든 덤벼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노령모범 혁신 작업실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원들 사이에서는 주 노령모범, 연결담배공장 장인 등 선진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영유는 벽에 걸려있고 전승은 손끝에 남아있습니다. 김남인은 당직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순회 점검을 마치고 점검표에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행 상태란에 정중앙에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일체 정상. 이 네 글자를 그들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해마다 써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조명이 비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빗줄기 하나하나 그들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일터를 지킴으로써 새 시대 산업 노동자의 책임감과 담당을 보여주었고 기업의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7날의 경축 연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조국의 번영을 함께 경축했죠. 네, 그러나 이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 뒤에는요. 오일나와 같은 수많은 사회구역 사업자들과 김남희 반과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77년의 비바람 여정 속에서 굳건히 서서 날로 보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천만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종림을 메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구역의 수호자이고 기계의 의사이며 도시의 모세혈관이고 국가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불빛 아래 서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빛과 열은 당신과 나를 따뜻하게 하고 조국의 레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대한 조국의 번영과 번성을 기원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절기,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까지 챙겨야 하는 직장인 여성과 가정을 살뜰히 돌보는 주부님들께는요, 더욱 까다로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요, 변화하는 기후와 유행에 맞춰 현명하게 옷장을 정리하고 또 스타일 하면서도 또 알뜰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의 화두는요, 단연 이상기후입니다. 더 이상 가을이라는 계절을 명확히 규정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패션업계와 홈쇼핑업계는요, 짧아진 간 절기와 또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품 기획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한겨울을 대비한 무겁고도 두꺼운 겉옷을 조끼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간절기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핵심은요, 유연함이죠. 따라서 올가을 우리의 복장 선택 역시 이 흐름에 맞춰질 것입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은요, 해가 지게 되면은요, 쌀쌀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여러 겹을 가볍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각종 미팅이 이어지는 직장인 여성에게 환절기 복장은 곧 전략입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기온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똑똑한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올가을 패션 키워드는 정장이나 재킷과 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한 스타일과 질감이라는 소재입니다.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 하나로도 충분하지만은요,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이나 이른 새벽 자리에는요, 외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두꺼운 울 재킷은 아직 버겁죠.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내부 심지나 또 어깨 패드를 최소한 재킷입니다. 재킷의 형태는 유지를 하되 착용감은 가볍게 만들어 아마 소재에서 뽑아낸 천연 소재의 마직물이란 면, 혼방 소재 정장 재킷과는 사뭇 다른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외투 하나쯤은 옷장에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드레스 셔츠 대신 면보다 통기성이 훌륭하고 열 전도률이 높아서 여름철 대표 수제로 사랑받고 있는 아마 수제의 셔츠나 세련되고 또 부드러운 정장 캐주얼로 신축성이 좋고 몸을 감싸는 재질과 착용감 있는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세련이 된 비즈니스 캐주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은요 시각적인 무게감보다는요 소재의 질감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류층처럼 보이는 클래식하고 또 품위 있는 스타일은 한풀 꺾인 대신에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가죽이나 고급스럽고 까다로운 기모 가죽과 같이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가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불레품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기모 가죽으로 만든 겉옷의 거액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검색량도 급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짙은 갈색,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순수한 하얀색에 아주 살짝 크림이나 베이지가 섞인 부드러운 미색 등 계절감이 있는 컬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은요 부드럽지 않은 커피색, 갈색, 주홍색 계열의 기모가죽 자켓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 짧은 잠바 하나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제작된 바지나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 위에 걸치기만 해도 딱딱하지 않고 또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침 어떤 바지를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요, 올가을 유행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이 제안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부드러운 통나무 바지, 곡선형 청바지, 넓은 바지 등은요, 단추나 지퍼 없이 신축성에는 고무줄이 들어가 허리가 늘어나며 바지 허리 양옆이나 앞쪽에 끈이 달려있어서 직접 묶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바지로 착용감을 높여줌으로도 활동성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제격인 것입니다. 네, 특히 50대, 그렇죠. 40대 이후에 체형 변화를 고려한다면요, 40대 이후 허리 라인을 편안하게 잡아주고 또 군사를 커버해주는 허리 선이 배꼽 부위에 위치한 높은 허리의 바지나 정...

이어서 주부들의 영리한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님들의 현명한 전략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부님들은요, 가족 모두의 옷차림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놓칠 수도 없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고요. 알뜰하게 가을을 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옷장 정리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옷장 정리의 첫 걸음으로 버릴 것, 보관할 것, 또 기부할 것을 확실히 나누는 단비를 추천합니다. 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요,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옷장의 약 30%는요, 사실상 유효하지 않은 재고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수납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자주 입는 옷은요, 얇은 플라스틱 행거를 사용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자주 입지 않은 니트나 이 두꺼운 옷은요, 파일처럼 세로로 접어서 서랍이나 수납함에 꽂아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울용, 겨울용 또 패딩이나 두꺼운 이불은요, 진공 압축팩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부피를 70% 이상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름표를 달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축팩이나 보관함에 각 옷들의 이름표를 붙여두면은요, 다음에 찾을 때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고요. 이상기후로 인하여 또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들여서 무겁고 또 두꺼운 옷을 겉옷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은 점점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소비 대세를 반영을 해서 한겨울 겉옷보다는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최적화된 가디건과 비슷한 제품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부들의 지혜로운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님들의 지혜로운 소비 전략도 이에 맞춰져야 하거든요. 예, 소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무조건 싼 것보다도 활용도를 봐야 합니다. 가격에 현혹이 되어 한철 입을 싸구려 니트를 여러 장 사기보다는요, 질이 좋은 혼방 카디건이나 또 베스트 한 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기본이 된 요즘에요.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또 다양한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춘 쇼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패션 브랜드들은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룩, 주말 외출복, 가족 모임 등 용도에 맞게 한 벌씩 구매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일 타이밍을 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유통업계는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을 신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에 또 구매하기보다는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초가을 상품에 대한 할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급한 게 아니라면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도 전략의 방법이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체형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는 스타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은요,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스타일을 완성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신체 곡선 또는 구분선을 의식한다면은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떨어지는 롱롱, 즉 롱코드, 롱코드죠. 롱피스 등의 아이템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에치라인이죠. 이 코드나 에치라인 코드나 또 베스트는요, 실루엣을 길어 보이게 해주고 군살을 효과적으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의류업계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재킷보다 소재와 실루엣이 가벼운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최근 한 패션 매체에서는요, 40대 이후의 체형을 거부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롱 트렌치 코트로 또 허리 라인을 가볍게 묶어주면 군살을 커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안정감이 있고 또 우아해 보이며 어깨선이 정돈된 하드한 소재의 자켓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라인이 산뜻해 보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짧아진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장 선택과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옷을 겹쳐 입는 전략,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질감이 있는 소재의 선택, 그리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영리한 소비입니다. 네, 직장인 여성은요 상술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주부님들은요 실용성과 알뜰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은 짧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오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짧지만은 깊이가 있는 가을의 멋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사춘기 시절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럼 됐어. 지치지 않도록 하게. 안 그러면 수리바퀴에 깔리고 말 테니까. 소설은 총명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어른들의 욕심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입학하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무너져가는 한 소년의 비극을 통해 무자비한 수레바퀴처럼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짓누르는 기성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입니다. 슈바벤의 작은 현에서 장사를 하는 기벤다테에게는 영리한 아들 한스가 있습니다. 아들의 출세를 염원하는 아버지와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교원은 주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한스에게 무리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은 한스는 고독한 소년으로 과도한 공부를 강요당하며 때때로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주 시험에 합격한 한스는 마을 보론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친구 하일러와 가까워지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하일러가 퇴학당한 후에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신경쇠약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둠 속에 또 내려가는 그의 허약한 몸뚱이를 차갑고 푸른 가을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물결이 그의 양손이며 머리칼, 창백한 입술을 희롱했다. 소년이 책상 앞에서 몰두하는 모습, 신학교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의 긴장감, 낚싯대를 들여오며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학교의 차가운 풍경, 호숫가에서 나눈 친구와의 대화, 교실에서 터져버린 감정, 작접기를 돌리며 피어오르는 감각, 그리고 공방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그려진 장면들은 한스의 성장과 붕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강물로를 떠내려가는 모습은 그가 끝내 도달한 곳이 어딘지 묻게 만듭니다. 허세는 10살 되던 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마을 브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시인이 되고 싶은 열망에 그곳을 탈출해 서점 직원, 시계 공장 노동자 등 직업을 전전하며 문학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한스

소년기와 거의 닮았습니다. 허세의 청소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서인지 허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대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을 무시당하도록 그토록 좋아하던 자연과 낚시를 멀리하며 성적 위주 교육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의 고뇌와 방황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당시 독일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는 끝이 없고 소년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년, 오로지 수험 공부에만 매달리던 주인공 한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며 자기 실현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한스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낚싯대를 들여오며 자연과 교감하던 시절에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신학교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소년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 하일러와의 관계마저 사회의 잣대에 의해 멀어지고 결국 그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한 죄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저자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그리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던 한 소년이 끝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한스의 고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그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가와구치의 도시 가즈가 쓴 커피가 식기 전에는 그의 시리즈 1권 데뷔작입니다. 부탁할게요. 그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적한 일본의 어느 도시 후미진 골목길 지하의 작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수상한 찻집. 찻집의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주 성가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둘째,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노력을 할지언정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이 자리를 비켜야만 앉을 수 있다. 넷째, 과거로 돌아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다. 다섯째,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커피를 잔에 따른 후 그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설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찻집의 이름은 푸니쿨리, 푸니쿨라. 저마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여자들. 서툴지만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고자 지어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거스르는 그녀들은 과연 원하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 커피가 식기 전에는 찻집에 온 4명의 여자가 전하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놀라운 반전으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애인과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 기억이 사라져가는 남자와 간호원의 이야기, 가출한 언니와 먹성 좋은 여동생의 이야기, 찻집에서 일하는 임산부의 이야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찻집은 지하라서 창문이 없다. 조명기구라고는 천장에 매달린 펜턴트 조명 6개와 입구 가까이에 걸린 벽조명 하나뿐이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흑갈색 빛으로 물든 실내에서 밤낮을 구별하려면 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에는 골동품 수준의 커다란 괴종시계가 3개 있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리켰다. 의도한 건지 고장이 난 건지는 이 찻집에 처음 오는 손님은 알 길이 없다. 결국 자기 시계로 확인해야만 한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후 오른쪽 눈썹을 극적이며 아래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생생한 공간 및 인물 묘사로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이 소설은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도시까지가 자신의 연극을 소설화한 데뷔작입니다. 모든 유감과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됩니다. 비록 현실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 마음이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의 눈물과 감동은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 사랑의 위로와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저원청 심화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 심화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0: 물질은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정신치명발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남성 여성 포함해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병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세상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은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장나기도 마련인데요. 제때 파악만 한다면 아주 무난하게 평온하게 장수에 다른 부담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치명 발매안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근이라면 당신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50근, 100근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누가 관리하는가? 바로 심장이 관리합니다. 심장에서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은 내 주먹만한 심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판막을 포함해서 판막도 많습니다. 뭐 심방에 심실에 판막이 네 개 있는가 하면 주동막, 주동맥 판막도 있고 여기에는 폐동맥 판막도 있고 판막 포함해서 모두 심장 근육을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이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금방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러면서 기본 보조 제품 몇 가지는 뭐 10년, 20년, 30년까지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 제품 가운데서는 아스피린 장용편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루스바타딩, 아토바타딩 이 가운데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토바타딩은 깡궁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스바타딩은 성궁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장용편은 만약에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뇌출혈 위험이 있거나 수술을 받으셨거나 어느 위궤양이 있어서 수시로 출혈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QC 보건제품하고 치료제품이 있는데 보건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 여기에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알아주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미 관상동맥이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여기에만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혈관 조잉을 하면서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 막힌 정도에서 8, 90% 그 이상 막혔다면 기본으로서 지자를 건염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할 때까지 관상동맥이 막히게 놔두지 마시고 놔두자 해서 놔두는 건 아니지만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많이 참고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래서 이 정도 막혔을 경우까지 키우지 말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료법 가운데서 좋은 청심환이다. 몇 개 보조 제품을 함께 쓰시면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청심으로서 다각도로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그

0: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는 좀 병원 예약도 먹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효과가 나타나나 그래. 그 다음에 내 여긴 방송 계속 듣는다 말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아 이게 심장에 좋다는데 싸 먹어보라 그래 저래거든 한결이 어서 길 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아홉 가게 세 가게 한결이어서입니다. 예예
0: 어 그래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 여기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나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 저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기침 세게 쳤습니다.
1: 아 예 심혈이 예, 심한 증상입니다. 예예 예. 예,
0: 가래가 예 성하고 예 그래도 그리고 또 뭔가 거초도 있습니다.
1: 예
0: 입안에서 냄새 난다고
1: 예
0: 모두 그랬대다 집사람이
1: 예
0: 그랬대다
1: 그것도 모두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이 참 답답하지 아무리 구강청소해도 입에서 예. 냄새가 나는데 예 본 제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 받으셨어요?
0: 그래 근데 한동안 이래 들은 저 먹어봤는데 어 집사람들이 어 거소 없어졌다
1: 그렇죠
0: 아주 묘하다고 난 예전에도 생각하면 그건 묘한다 야 그게
1: 그렇죠
0: 심장약을 먹었는데 거소 없어졌다
1: 그렇죠 예예 예. 심폐를 심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한 가지 증상에 속합니다
0: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미 계속 아프고 예 소화 달라 이제 그 더룩하고 그러는 게 빨리약을 먹은 게 어제 위까지 좋아진다
1: 그게 지도무치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게 되면 예. 엄마가 많이 기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0: 예. 저 정신만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네. 저 오늘도 그 전문가면 아홉 가구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심지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1년 8개월 넘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전에 심장 때문에 늘 정말 주먹에 땀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온해서 예. 이 시간상에서 뭐 하루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차수는 조절할 수 있지만 해도 그 알수는 계속 그 범위 수마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두 차례 내지 한 차례 이게 견지하시는 건 그때 문제가 없으니까 시름 넣고 쓰세요.
0: 예, 그래, 나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0: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저, 내가 량을,
1: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드시겠다, 예,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예. 그렇게
0: 예.
1: 하세요.
0: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소원청 심한 수가 이제, 나는 이 심장이 붙인다 하면 정말 예, 안개라 그래도 안절부절만 하다 말고 그래도 안 갔다 썼다 그래 막 가슴 올린 미 그 저 답답하게 나면서 올린 밑에는 정말 바쁘다 말입니다. 그냥 쫓아나면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정신만 썼는데 야 정말 약은 쓰고 아기들 말입니다.
1: 예.
3: 예. 이래서 내가 이 어제 쓰긴 어제 반에 넘었었는데 야 정말 어제 완전히 그 모든 가래고 벌써 뭐저 얼리 막힌 게고 이 가슴이 벌써 편하고 이 다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만
1: 예.
3: 그래 내가 하도 좋으니까 이 옆집이 또 우리 같이 노인이 장기 노면서 이제 앉아서 들어볼래 숨 답답해 야 할 수 없다만 그래 노인이 좀 이 경제력을 좀 작아놔 약해놓다니 이래서 아, 돈이 세게 아낀다만 그래, 아와이 이래도 막, 그 자유도 막, 이제 약하면, 그러면
1: 아무튼. 큰 돈 써야 되죠.
3: 큰 돈 써도 효과가 크게.
1: 그렇죠. 예.
3: 상황이 갖췄다고. 그래, 이제 자꾸 쓴다. 그 다음에, 정말 아껴도 뭐, 터진다 말. 그래, 쓴 게, 앵계란 무슨, 이 약을 크게 알 수도 없는데, 걔네 그거, 이거 썼는데, 한 달 다 썼는데 벌써 아긴다만.
1: 아, 그렇죠. 3주 전에 많이 알깁니다.
3: 내게 난 무슨 약간 반반한 게 내게 가져오면서, 아, 제대로 또 동생들이 살았다는데. 이러면서 한국에 또 딸도 있고 있는데 돈을 붙이는 것도 딱딱 썼는데, 그래서 어떤 기관사 어디는 이제 석 달 썼는가? 그런데 어디는 노인이가 이 호흡이 정상적이 된다만. 그래, 약간 좀 무슨 혈압이 약간 높더라만. 그전에

0: πάνω, πάντα τσιου. Και δι, και έτσι θα μάνα. Ούτε εγώ με τον νέα, τον σε σαν να
1: χάτι. Α,
0: ye, ye. Χάντε σάδα να
1: πει. Ιούσε κούν το όμορφο σε νέο. Ye, ye.
0: Μάι, σαν σου, ιούγου ηγονικανέ. Κρυκ χάν τόσμο, αβάι γρήγορα το κού, να δει το κουτά, για να κρυνάντα.
1: Α, κρυτσιό.
0: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ούτε,
1: 아,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시 껴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등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아,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나는 심장에 좋지 못해. 저는 이게 좀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대. 근데 이거 지금 어쩌면 넉가를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한계 치료가 좀 잘 견제하셨네요.
3: 예.
1: 예.
3: 그다음에 어,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많이 심률이 본래 100이 넘었다는데 이 약을 쓴 다음에 지금 80으로 정사에 됐어요.
1: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3: 예. 예. 그다음에 청결 오르내를 찍으면 셋 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지금 아홉 과 이번에 싸자 그럼
1: 그렇게 하세요.

0: 지금 그래서 사는
1: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라시안이 된다는 거죠
0: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요
1: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네. 불편함이 없죠 계속 드십시오 예예 예, 예.
0: 아 입에서 냄새 나고 뭐 거의 아프고
1: 소화되는 건 어떠세요?
0: 네, 소화되는 건 잘돼 지금 밥도 잘 먹어요
1: 밥도 잘 드시고 예예 예. 예.
0: 그러는 거나 내기를 먹는 거 보고 한국 간 사람들이 내게 그 기를 먹어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며칠도 그냥 싸내 갔어요.
1: 아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예예.
0: 예. 앞도 고를 빙하고 힘하고 그렇던 게 이것도 저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으로 인해서 무리가 아프거나 이제처럼 심장에 제대로 그 산소를 실을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면 머리가 땡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입안에 쓰고 입안에 나르고 입안에도 냄새 또 세워놨어요.
1: 아 예.
0: 근데 그걸 어쩌면 써서 얼마 안 돼서
1: 아 있었던가 싶게 없어졌겠네요. 네. 얼마나 그것도 큰
0: 예. 효과인데. 그것도 그건 없어요.
1: 예예. 예.
0: 나 이거 앞으로 내 니 맞더라. 살아서는데 이거 계속 못 살거든요.
1: 아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예, 24년 예. 12월 달부터 복용했는데 지금 예, 계속.
0: 빠빠 빠르고요.
1: 그렇죠. 그래. 예.
0: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남편이 당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에서 살아온 선생님 넣었는데 내가 예. 또 다시 가슴 겨울숨이 차서 썼는데 아 이거 예 그리 오래 하셨는데 자 가슴이 겨울숨이 차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이약수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아여도 되지 않습니다.
1: 예. 이약을 계속 쭉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예.
3: 예. 기본이 예. 예. 그저 용맥이 없어서 그렸습니다.
1: 예.
3: 근데 이약수기 맥이도 나고요.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도 잘 돼. 밥을 용도 잘 잡습니다.
1: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다면 혈액순환 과정에서 모든 평형을 유지하는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이 그런 데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리고 예, 심혈이 계속 50몇 개씩 됐습니다.
1: 아, 나이 들어서 50몇 개는 안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지금 심혈이 65개, 67개씩.
1: 너무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 예, 50몇 개 되면 나쁘지 않습니까, 선생님?
1: 50몇 개만, 아니, 60살 이상 그거 가지고 아이 된다. 특수한 운동원들은 됩니다. 운동 한 30, 40대 운동원들이 20, 30대 운동원들은 한 번에 피가 심장에서 뿜는 게 힘있게 뿜고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60대 이상 그 50대 중후반부터는 안 됩니다. 60 벗어져야 됩니다.
3: 선생님 28살짜리는 심장에 50몇 개 되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1: 특수한 운동을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면 기본으로 60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한 번에 콱콱 내밀었다 들여오는 이 힘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해도 60에 가까우면 되지만 해도 좋게는 60에 벗어지는 게 좋습니다.
3: 우리 그 언니네 손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1: 예.
3: 이제 약속 같겠습니다. 예.
1: 나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 28살.
1: 예예. 그러게 되면 이거 한번 시도해보라. 하루에 한번 시도해보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데면 불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위자가거나 간에 콤파체 부담이 가거나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했는데 그따위 문제가 없다고. 예예예. 예,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 예, 심장약은 지원의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1: 인정하죠.
3: 써봐도 예, 예. 이 약 같은 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예, 예.
3: 지금 혈압이 나쁘죠, 선생님 정상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 기침 자꾸하고 목에 가려맞는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심장병이라 하지, 인정하지 않게 되죠. 단순히 호흡기통, 단순히 혈압 문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치료만 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약화하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돌아 이 치료를 하니까, 이제처럼 그런, 완전히 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장 치료 하니까 좋아졌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오늘도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은 주약의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나는 혈압 치료했는데 혈압

0: 정상 돌아왔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닌 거 조절받지 못한 걸 조절받으셨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미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또 심근염으로 진단이 내리셨거나 비후성 심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거나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본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이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도시에서 아파트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계단을 바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게 되면 숨이 차서 집에만 자기를 가다두는 이런 형편이 많이 어지간하면 집에서 집에서 물이 있지 화장실이 있지 전화하면 뭐이나 물건이나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동하는 걸로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자면 너무 숨이 차서 몇 번씩 그거 쉬어 오르고 내리고 하자면은 그 불편함감을 느껴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심장병 자체로 인해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제품 자체는 여름으로서 다각도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의 가격은 199원으로서 세각 사면 한각을 줍니다. 그리고 9각을 사면 3각을 주고 18각을 사면 6각을 물어다 주는데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여기에 배달을 부탁해도 얼마든지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장병은 초음 청심환이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집에 노인이 초심환을 없던 게 전화기 잠을 못 자던 게 집
0: 때다
2: 다시 쉽니다.
0: 아, 예. 아, 그렇게 하시오. 예,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아주 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늘 어깨를 주먹질하며 치거나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겨드랑이 밑으로까지 내리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까지 반사통으로 아파나는 경우가 있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겠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발목이거나 발등이거나 장단지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쉽게 놀라고 어지간한 소리에도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약에는 관상동맥에서 지금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복강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0: 금액이 똑 떨어지고 뭐 소변 차수가 너무 작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입술이 까맣게 질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을 동반해서 심장병 치료에 일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에다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심장병 관리에는 기본으로 혈압관리에 거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의 정상은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똑같은 가격과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약대학방 여기에 가시겠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으로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많이 나누게 되어 있지만 해도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협심증 역시 심장은 왼쪽 앞가슴 했지만 해도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두껄거지 아파나고 심근경색이라면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40 내지 70%를 말합니다. 당신이 심장에 이상이 생길 때에다면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제일 낮아도 40% 이상으로 막힌 경우에 나에게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 이 나이에 이제 시작이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다. 이미 40 내지 70이 100분제 이상도 막힌 경우에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상님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이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요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갑상선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초조한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항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개별적으로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떡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직접 심장병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다른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 주기는 제일 길어서 120일 그리고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적혈구 120일인데 뭐 때문에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는가? 그때 당시 당신이 모든 혈액을 통해서 그 약도 전달되고 면역력도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피를 빌어서 이 관을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이걸 보충하세요. 조혈 공능을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자양시원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라디오 극장

0: 님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락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 양상문은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님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취부로 돌아갔다. 양상문은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련의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그는 양상무에게 격려를 척 붙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1: 보고드립니다. 정치원 동지. 우리 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선 동지가 있습니다.
0: 그 말에 양상무의 얼굴이 밝아지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1: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0: 양미귀가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 예닐곱 살쯤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그만 키에 바싹 마른 소년이었다. 감실감실한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는 모양이 들판에서 자란 아이처럼 날래 보였다.
1: 리소라는 전사인데 묘적이고 준에서 두철추 동지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0: 양성무가 리소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2: 정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1: 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리소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양성무는 참모를 불러 리소를 노새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 다음 벼랑을 오를 수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다. 그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밧줄을 맬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었다. 서산에 걸린 애가 산 꼭대기를 빨갛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았다. 리소는 노새를 타고 강을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는 벼랑을 한번 살피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지고 간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는 쇠갈고리가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리소는 대나무 장대를 두 번 당겨보더니만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쥐면서 날랜 원숭이처럼 맨발로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다가 벼랑에 틈새가 있으면 두 발을 올려놓고 숨을 돌리었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걸고 올라간다.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날렵하게 벼랑을 탔다. 사람들은 리소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이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눈이 휘둥그레서 보고만 있었다. 리소우는 아주 태연했다. 이따금 자그만 돌덩이와 삭은 나무가지, 나뭇잎이 부스스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노을이 빗긴 벼랑 꼭대기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어른거리였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벼랑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래가 리소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얼싸안았다.
1: 아니,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0: 양성우는 작전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1: 네, 올해서부터 약초 캐고 낼나무 하느라고 이런 산을 늘 오르내렸습니다.
0: 리소우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었다. 왕계상은 전투한 전사들에게 각반을 몽땅 모아 밧줄을 굵게 꾸우라고 하였다. 리소우도로 산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게 할 참이었다.

0: 예상이 양성모에게 말했다. 양동지, 지난번 노종교에서는 동지가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양성모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정면을 맞지. 공격 준비가 시작됐다. 환장 왕계상이 우회 부대를 거느리고 어둠을 틈타 건너편 벼랑 아래에 가서 니소우가 내려보내는 밧줄을 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정면 공격은 이영 6년이 맞기로 했다. 그날 밤 용맹한 전사 20명으로 구성이 된 돌격대가 련장 양신이와 지도원 호병운의 지휘하에 정면 공격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먼저 정면 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의 음호를 받으며 다리 쪽을 거듭 공격했지만 방어가 철통 같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산 뒤쪽으로 올라간 부대에서는 신호가 없었다. 양성문은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빨간 신호탄과 녹색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우회 부대가 드디어 목적 지점에 닿은 것이다. 왕계상이 끄는 우회 부대는 뒤쪽 산 꼭대기에서 아래의 또치카를 공격하였다. 지붕이 없는 또치카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었다.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어 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때쯤 홍군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또치카를 없앨 수가 있었다. 마침내 길이 열리었다. 부대는 라자구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좁디좁은 다리와 네모난 또치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핏자국으로 울룩진 땅위에 소리탄 자루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다. 둘레가 온통 시커멓게 탄 것을 보면은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소리탄을 묶음 채로 일깨워 주었다. 그렇습니다. 심호위병이 말했다. 아, 두철주 동지와 함께 왔지요.
1: 어, 얼굴이 새까만 그 꼬마 말인가? 어?
0: 모태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모태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깎아 세운 듯 험준한 벼랑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1: 허,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군.
0: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1: 그 두철추는 내가 설산을 지날 때 봤는데.
2: 초지에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이 숨을 깊게 내쉬더니 먼 곳으로 눈길을 던지었다.
2: 그랬군. 이름 없이 희생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0: 모태똥 일행은 핏자국으로 얼룩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밟으며 라자구로 들어갔다. 사리사위에게 눈먼 사람이 주왕을 따로 세운다. 뜻밖에도 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소박한 다른 한 인물은 불우의 공적을 세운다. 북쪽으로 전진하는 홍군이 라자구에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부소와 바인야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우로군은 장국도의 명령대로 부대를 남으로 돌려 다시 초지에 들어섰다. 벌써 9월이라 지난번에 초지를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도 서풍의 뼈를 에이는 듯하였고 은백색 태양은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사들은 모두 호돗바람이었다. 어디가나 눈에 보이는 건 누렇게 마른 풀뿌리였다. 지난번 주지를 건널 때 로숙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곳곳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힘도 없어 지난번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곱절로 힘들었다. 게다가 두 방면군이 왜 헤어진 것인지, 북진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남하를 하는지, 이런저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부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지난번 초지를 지날 때 풀과 나무를 싹 캐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찾기도 힘들었다. 막막한 처지에 몰려 하나 둘 쓰러져 갔다. 그들은 영원히 쓸쓸한 초지에 남았다. 한편 장국도가 몸소 거느린 좌로군은 아바에서 대금천 유역에 있는 마르탕, 숨캉, 당바의 일대로 이동을 하였다. 그달 말 그들은 진창호와 서양전이 이끄는 우로군 일부와 숨캉 지역에서 합류를 하였다. 총사령부는 조무주라고 하는 서장마을에 들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었다. 마을은 산꼭대기와 가까운 벼랑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집 수십 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대금천은 산구비를 예돌아 흘렀고 마을 왼쪽에 있는 산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대금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또치카였다. 이 또치카는 독특하게도 아래가 넓고 우가 좁았는데 높이가 5-60m나 되었다. 멀리서 보면 높다란 굴뚝 같았다. 도치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남아교사원이 있었다. 이날 남아교사원 밖에는 붉은 깃발이 가득 꽂혀 펄럭이고 보초병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들뜨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람을 짓눌렀다. 재물을 놓는 긴 탁자 위에 수유 등잔을 몇 개 켜놓았을 뿐이라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탁자 앞 부들 방석에는 고위급 간부 5-60명이 앉아있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산과 초지를 지나며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탓에 형편이 없이 마른 사람들이 아래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탁자 뒤에 높이 앉아있는 장국도는 흰 얼굴에 살이 더 올라 보기 좋았다. 장국도에 비해서 황초도 생기가 넘치었다. 마침내 회의가 열리었다. 장국도가 마른 기침을 두 번 나더니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은 푹 복잡해 보였다. 장국도는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벌어진 반포위 도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조항이 5차 포위 도벌을 짓부시지 못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은 군사로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로선 문제라고도 하면서 1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야 이런 후퇴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주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사방면군을 탓하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이었다. 남아가 도망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야말로 전략적인 후퇴에 종지부를 짓고 반격을 하는 것이며 잠든 볼셰비크의 공격 노선입니다. 하지만 주왕의 지도자들은 적의 비행기, 대포의 겁을 집어먹고 혁명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진 방침이야말로 분명한 우경 도망주의 노선입니다. 게다가 조항은 13군단을 이끌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군을 둘로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장국도는 손을 휙 저으며 연설가다운 자세로 웅변하다 소리쳤다. 동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본디 혁명가가 아니라 허풍쟁이들이고 꽉 막힌 좌경 공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구를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첩보를 들을 수가 있고 권연을 피울 수가 있고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비관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양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의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그 수레떡 유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조선족은 경사롭고 즐거운 명절날이나 생일과 결혼잔치 그리고 환갑날이면 떡을 만들어 상에 올리는 것이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들어온 수레떡은 어떻게 생겨난 떡인가요?
1: 네,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조상들이 만들어 먹는 떡은 가공 방법과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그 가지수는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떡 중에서 흰쌀을 그 가루내 익반죽하여 김을 올려 동굴 납작하게 만든 흰 정편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맛이 좋아서 흔히 만들어 먹는 떡인데 이 동굴면서도 납작한 정편은 사연 깊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멀고 먼 옛날 우중충한 산들로 둘러싸인 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시내라고 부르는 내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0: 것이다. 도살 때 마을에 기어든 외적들에게 양보물을 잃은 시내는 처마를 맞대고 이곳에 살던 바오의 부모들이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망씨가 비단결 같은 바오네는 광가에서 들씌우는 여러 가지 가련 잡새와 외적들의 빈번한 침입으로 비록 생활은 어려웠으나 부모를 잃은 시내를 친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부모 없는 서름을 전혀 모르고 바오의 부모를 친아버지 어머니로 여기며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10살이 되는 해의 어느 날 뜻밖에도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공골 마을에 신보가 고약하고 그 욕심이 많은 강씨 성을 가진 부자 한 놈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바오의 집에 달려들어 시내를 자기 집이 북쪽으로 끌어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 네, 강 부자는 무슨 이유로 시내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0: 네, 강 부자는 시내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빚을 가지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빚값으로 시내를 데려가겠다는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내들며 무작정 시내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직 뼈도 채 머물지 않은 이 어린 것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고 그럽니까? 난 절대로 시내를 보낼 수 없어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다고 시내에게 정리된 바오의 어머니는 애처롭게 우는 시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부자는 바오의 어머니를 쓰러뜨려 눕히고 강다짐으로 시내를 빼앗아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애타게 부르는 시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뒷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갔던 아버지와 바오와 달려보니 시내는 없고 마당가에는 어머니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오 아버지가 분기가 치밀어 올랐으나 건세와 재물을 믿고 기세 등등해서 날치는 강부자와 맞서봐야 다갈로 바위치는 격이라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바오의 어머니는 매맞은 의회과 시내를 빼앗긴 심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한이 많은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집안 살림은 더욱 힘들었으나 바오와 아버지는 손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야장질과 술에 만든 일을 하면서 강부자가 부르는 시내의 빚값을 갚기 위해 아글탁을 애썼습니다. 바오는 할아버지 때부터 작은 야장간을 차려놓고 여러 가지 쟁기를 만들어 특히 수레를 잘 만들어 링근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바오의 집을 수레집이라고 불렀습니다.
1: 네, 강부자에게 끌려간 시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0: 네, 강부자의 그 복종으로 끌려온 시내는 가진 천대와 밀실을 받고 고된 일이 시달리는 속에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 어느덧 한창 피어나는 꽃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놈은 비록 허름한 몽당 치마저고리를 몸에 걸치고 있었으나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처럼 곱게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곱게 번지는 시내를 보면서 녀석에 미친 강부자는 음흉한 속성을 품기 시작했으며 자주 그에게 눈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강부자의 그 흉물스러운 세모눈이 자기 몸에 와 닿을 때마다 시내는 바오가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더구나 일이 힘들고 적적할 때면 바오가 생각을 더 났습니다. 그때 바오는 아무리 애써 시내의 빚값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강부자와 그의 아들 몫으로 3년 전에 국경을 지키는 일에 나가게 된 뒤 살아서 돌아오면 강부자의 집에서 시내를 데려간다는 약속을 받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오가 떠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못 돌아올까? 신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오를 생각하며 그가 돌아올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 네, 바오가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했군요.
0: 네, 공골 앞벌에 푸른 곡식들이 한창 기도동하며 자라던 음력 6월 15일 유도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정들은 시름터로 모여들어 앞 마을과 뒷마을이 편을 갈라 시름판을 벌려놓았고 집집 마다에서 너희들은 구슬알 같은 유두면을 만들고 색다른 음식을 만드느라 땀을 흘리며 일하였습니다. 어제처럼 병강에서 금방 집으로 돌아온 바오는 이곳 시름꾼과 시름을 하여 이긴 기분에 들떠서 땀을 들이려 물가로 찾아 걸음을 옮기면서 물가에 들어온 버들가지를 헤치던 바오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들숲이 두려운 느럭바위 위에 금슬 같은 머리를 빛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천

0: 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머랑알 같은 새까만 눈동자와 발그레한 두 볼이며 앵도알처럼 빨간 입술, 어깨를 내리덮어 흘러내린 머리칼, 허리가 짤로한 몸에는 대본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낫 이거 보였는데 어떤 천혜일까? 천혜를 바라보던 바오는 남 몰래 훔쳐보는 것을 저스러서 하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1: 네, 혹시 신혜를 만난 것이 아닌가요?
0: 네, 그 바람에 천혜가 깜짝 놀라 어마나 하고 하면서 바오 쪽으로 몸을 들여서 넌 사람이냐 귀신이냐? 반달 같은 눈썹 아래 동그래진 고운 눈과 마주치자 바오는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귀신이라뇨? 아니, 저 놀라움에 젖은 눈으로 바오를 바라보던 천혜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너 신혜 아니냐? 그 말에 어마나 바오 오빠 언제 돌아왔어요? 하고 묻는 말에 바오는 어젯밤 늦어서 집에 들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혜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그리며 기다리던 바오였구만. 그가 갑자기 중름한 총각으로 변하여서 나타나자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들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신혜를 대하자 바오도 입이 얼어붙어 한동안 서성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 네, 갑자기 만나니 서로 어색한 거죠?
0: 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귀뿌리가 빨개져 머리채만 매맞은 신혜는 늦어서 그만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는 강부장의 집을 향해 송송히 걸어갔습니다. 신혜, 내 인차 찾아갈래? 신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바오의 가슴 속에서는 애틋한 연민이 정이 차올랐습니다. 유도날마저 부엌에 박힌 신하가 불쌍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혜를 데려와야 한다. 바오는 속다짐을 하며 시원한 맑은 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곱게 피어난 신혜를 보고 난 후부터 바오는 이상한 감정이 포로되어서 무슨 일이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김을 맬 때면 일왕우에서 신혜의 얼굴이 얼른거렸고 나무를 찍으면 도끼날로 그의 모습이 어려워왔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하루 이틀 바장이 된 바오는 불쑥 강부자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부자의 소설 대문을 들었었습니다. 강부자님, 내가 돌아오자 인차 신혜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왜 한 달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나이까. 대청 마루에 앉아 바오의 쩍 벌어진 어깨와 무쇠 덩이처럼 단단해 보이는 주먹을 쳐다보고 난 강부자는 열분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찌 약속을 잊었겠냐. 요즘 손님들을 찾아 부엌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게. 강부자는 바오에게 어서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하며 속으로 코숨 쳤습니다. 제까지 이렇게 시내를 데려가겠다고 시내를 더 붙잡아 두면 방법을 짜내겠는데. 강부자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눈을 내리감고 궁리를 짰습니다.
1: 네, 강부자가 시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곰골 마을의 앞선 봉화대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봉화가 타오르자 국경과 민접한 곰골에는 군사들은 많은 그 병장기와 소래를 보장하라는 군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령을 받은 강부자는 한동안 속이 타서 머리를 싸지고 끙끙거렸습니다. 병장기가 소래를 보장하려면 야당기가 소래를 만든 데서 능한 재주가 있는 바오가 있어야 고울에다가 야당감을 차려놓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병장기와 소래를 제대로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목까지 합쳐 수다를 3년을 살고 돌아온 바오에게 신혜를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또 나가라고 할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오가 수다를 나간 후 홀로 지내며 병이 든 그의 아버지가 운신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오를 대신할 놈은 없지 어떻게 한다 한참 생각을 꾸리던 강부자는 그렇지 하고 무슨 공기가 떠올랐던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깝기는 하지만 신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신혜를 바오에게 시집을 보내주고 그 다음 강부자는 즉시 안방 주인에게 분부하여 어떤 날 잔치를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1: 네, 강부자가 바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바오와 신혜는 강부자의 갑작스러운 변덕의 욕은 있었으나 서로 바라던 대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느니라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얻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에집 며느리가 된 시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고생하며 살아온 바오와 시아버지에게 정성을 다 바칠 마음뿐이었고 바오와 그

0: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한 신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느라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오가는 사랑 속에서 그들이 행복한 생활은 불과 며칠밖에 못 되었습니다. 강부자가 바울을 불러드렸습니다. 바울, 자네도 저 앞선에 오른 봉화를 보았겠지? 그 무렵에 바울가 예, 보았소이다 라고 대답하니 앓고 있는 아버지와 그 방금 혼례를 치른 신혜를 생각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쩌겠나 병장기와 술의 동원령이 내렸으니 자네가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니 내일 준비를 갖추고 떠나야 하겠니. 강부자 놈이 웃음 어린 세모을 쏘아보는 신혜의 가슴에는 배리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이 신양이 욕심에서 선심이 나온다 했더니 그런 신보가 있었구나. 자기 몫이 위태하니 그 신혜를 보내주고 나를 끌어낼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내가 원래 외적을 치는 싸움에 나가려던 참이나 가타부터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바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가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바오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1: 네, 바오가 외적을 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거죠.
0: 예, 허나 전자 몸져 누운 아버지와 행복이 겨우 있는 신혜를 보니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고 배창 바라지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신혜가 바오의 행동이 이상스러웠던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혜, 날이 밝으면 난 전장으로 떠나가야 하오. 아버지와 신혜를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제 땅을 지키는 그 일에서 싸움에 나갈 결심을 내렸소. 그 말에 신혜가 그랬군요. 저는 외적들에게 보물을 잃었는데 끝이 싸움터로 나가는 랑군이 앞길을 막겠소이까. 아버님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으니 마음을 놓으소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방어는 나를 위해 수년 세월을 흘러 살아오며 없으며 고생한 아버님한테 잘 돌봐줘 라고 하면서 신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1: 네, 바오가 시내와 갈라지게 되었군요.
0: 네, 전장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바래주며 동골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나섰습니다. 시내, 아버지를 잘 돌봐줘. 그리고 시내도 알지 말고 잘 있어. 부디 몸성이 돌아오시와요. 바오는 시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누런 황소가 끄는 술에 올라앉아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술의 바퀴가 굴러가며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뽀얀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덜커덕 걸으며 굴러가는 술의 바퀴를 신혜는 하염없이 바라보한 뒤 한 바퀴 두 바퀴 굴러가는 술에는 아우산 급으로 사라졌습니다. 날과 달이 흘러 한 해가 지났으니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혜는 매일처럼 외적을 처음 물리치고 바오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좀처럼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0: 할 몸인데다가 요즘은 그 어디에도 터놓을 수도 없는 일로 벙어리를 냉가슴 앓듯 속만썩이었습니다.
1: 네, 시내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군요.
0: 네, 한편 시내가 홀로 남게 되자 마침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강부자가 여지껏 속에 품었던 영웅망을 이루어 보려고 시내의 집에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강부자는 시내가 승리를 위를 보듯이 외면하자 밤이면 도적고양이처럼 남모르게 그의 집에 스며들어 가전 가문리설 늘어 놓으며 지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신하는 집으로 내들과 함께 떡방을 지어놓고 어두워서야 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에 조용히 들어와 나야 문고리를 당기던 신하는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놀라 문밖을 굳어졌습니다. 강부자가 자기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방어는 싸움에서 잘못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한평생 잘 먹고 잘 있게 해주어서 신의는 전장에서 나간 바울을 모욕하는 그놈이 증오스러워서 입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서 들어오게나. 징그럽스럽게 다가온 그놈이 보는 신의는 독사가 몸에 감기는 것처럼 오싹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곳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 네, 강부자가 너무나도 파렴치한 인간이군요.
0: 예, 신혜는 밤이 깊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방어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던 강부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살아 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강부자가 나를 속여보자고 한 수단이야. 난 랑군이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리겠어. 신하는 마치 눈앞에 있는 강부자에게 말하듯 마디마디 씹어놓았습니다. 홀로 속다짐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으니 신하는 랑군이 꼭 살아서 올 것만 같은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눈을 살며시 감은 신하는 꿈나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덜커덕 덜커덕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맑고 푸른 하늘에 기러기떼가 줄지어 날아가며 저 멀리 우글구글 뻗어간 산구빈돌이에서 황금빛 황소가 네 굽을 놓으며 달려오는데 수레 위에는 바오가 앉아 한 손에 곱비를 잡고 채찍을 휘두르어 대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삽자문 밖에 수레가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수레바퀴가 모자라 아직 싸움이 끝나지 못했소. 바오는 한마디 말을 던지고 수레에서 내려 마당가에 쌓아두었던 바퀴들을 싣더니 다시 수레를 씩모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랑군님, 신하가 소리를 치며 두 팔을 벌리고 붙잡으려 하는데 사방에 안개가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고 황소의 거친 숨소리가 끝없이 흘러간 수레의 바퀴가 점점 작아지며 아득히 무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1: 네, 신하가 꿈을 꾼 것이죠.
0: 네. 꿈속에서 헤매던 시내가 놀라서 눈을 뜨니 사회는 지어죽은 듯 고요했고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시내는 뜰에 나서서 무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신령이 있다면 저의 장군님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다가 집안에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머릿속에 창을 꼬나들고 바오가 아니면 소설에 의해 앉아서 달리는 바오가 환영으로 나타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창가로 희미한 빛이 비치다 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8월 추석날에서 마을에서는 물론 장정들은 싸움터로 나갔으나 외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온다는 승전 소식을 받고 풍습대로 씨름 경주와 길산 내기 그네 뛰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삽자문 밖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러대는 새벽같이 울음소리가 드나듯이 신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같이가 울면 그날에 기쁜 일이 있거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랑군이 돌아올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하는 불시에 오는 랑군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1: 네, 신하가 랑군님이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리는 거죠.
0: 네. 기분이 상쾌해진 시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쓸어나와 뒷창문을 열어 제끼던 시내는 마당가에 쌓여있는 수레바퀴가 눈을 찌르며 안겨들자 가슴이 아랄해 났습니다. 수레는 바퀴가 날개야. 바퀴가 든든해야 달릴 수 있거든. 혹시 바하가 싸움판에서 바퀴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바하를 생각하며 갈라 터진 손으로 바퀴를 만지며 말하던 시아버지 목소리가 지금도

0: 전에 쟁의당에 우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저 바퀴를 모아 장군에게 보낼 수 없을까? 그랬으면 땅 속에서라도 아버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잠겨있던 시내는 이웃 내인들이 떡가루 한 집을 머리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고, 시내는 또 장군을 생각했나 보지. 그 말에 시내가, 복동이 어머니, 글쎄 어젯밤 꿈에 장군님이 집에 오더니 저 마당가에 수레바퀴들 싣고는 시행함이 사라져 가는 게 아니겠나요? 하고 대답하니까, 아유, 정말 좋은 꿈을 꾸었구나. 꿈은 곧 반대로 나타난다고 하였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내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이웃들의 위로의 말에 시내가 신심이 생기겠네요.
0: 예. 시내는 마음속에 큰 기대가 생기고 가볍게 일손을 놀려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잔뼈를 굳혀온 시내는 이를 불이 번쩍나게 해졌겠습니다. 버들같이 같은 작은 손에 얼마나 잽싸게 움직였는지 어느새 끓는물에 익반주한 하얀 밀가루가 시루에서 들어앉아 뽀얀 김 속으로 묻혀 들어갔습니다. 싸움터에서 정말 수레바퀴가 모자랄까? 시내는 시루 안에서 흘러나오는 뜬김을 보면서 김이 다 오른 득반주로 치달아면서 오로지 바우 생각만 했습니다. 싸움터에 수레바퀴가 모자라오. 시내는 줄곧 꿈속에서 외우던 랑군이 말을 고집어보며 손에 익은 손수레 떡반죽을 이겨가며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둥글둥글하게 떡을 빗어나갔습니다. 시내, 칼도 없이 떡을 어떻게 자르나? 떡을 자르라고 시내에게 칼을 내밀어주던 여인은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져서 시내가 만들어놓은 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복동이여마, 이 떡을 좀 봐요. 어쩌면 동글동글하게 한 게 꼭 수레바퀴 같아 보이는군요. 뭐? 수레바퀴 떡 어디? 아이고, 정말 수레바퀴가 신통하구나. 칼로 자른 떡보다 동실동실한 게 더 정말 더 곱기도 해라. 시내는 무슨 정성에 이런 떡을 빚어놓았는지 자신도 잘 믿어지지 않아 떡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마 나의 혼이 어젯밤 꿈에 흘러버린 것이 분명해. 혹시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많이 빚어놓으면 이 바퀴 덕에 실려서 싸움을 이길 장군이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시내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내인들이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복동이 엄마, 오늘 떡은 모두 이렇게 빚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내인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1: 네, 수레바퀴 떡이 이렇게 되어 생겨났군요.
0: 예, 오로지 싸움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내의 뜨거운 마음이 감복되어 너희들은 시내와 서로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바퀴살 모양의 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떡에는 참기름을 발라 놓으니 기름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떡은 금시라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내와 너희들은 정성들에 만든 떡을 그릇에 담아이고 들꽃이 피는 언덕길을 지나 싸움터로 그네터로 올라갔습니다. 수레집 며느리가 오늘 별스럽게 환해졌구나. 글쎄요, 하늘의 선녀가 부럽지 않소다.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을 내인들이 고마운 마음이 미쳐와 시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네에 올라선 시내가 무릎을 굽힐 때마다 내인들은 합심하여 소리를 쳐주었습니다. 치마 허리를 자르고 하게 동의하면 시내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몇 번 하더니 어느새 앞산 중턱으로 몸을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어 딸랑하고 방울을 차는 소리가 울리자 관중들이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장군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하랴. 벌써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시내는 구르던 발을 멈추고 그네틀의 몸을 의지하여 멀리 앞산꾸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시내의 눈길은 한 곳에 주시되었습니다. 산꾸비를 돈 그 기루에 무엇인지 작은 점이 보여왔던 것입니다.
1: 네, 시내가 무엇을 보았죠?
0: 예, 시내가 눈을 비고 다시 살펴보니 분명히 굴려오는 것이 수레였습니다. 혹시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 랑군님도 시내는 그네가 채 묻기도 전에 굴러떨어지다시피 땅에 내려 모여드는 내인들을 밀어내며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목에서 개벌레가 나고 숨이 차올랐으나 그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흘러내리는 시내의 물이 앞에 있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물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수레 하나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가 안개가 피해듯 우여 눈을 부비고 수레를 유심히 살펴

0: 벗어나 수레를 끌고 온 소는 누렁이가 아니었고 수레에 위에 그 사람도 장군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구나. 맥을 놓고 땅 위에 부쩍 주저앉은 시내는 연이어 솟아오른 눈물을 저고리 소매로 훔치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시내 아니야?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멍해지며 제 욕심에 잠겨 있었던 시내는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정신을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시내, 시내, 목소리는 기획은 당군이 응글진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1: 네, 바오가 돌아왔군요.
0: 네. 하나, 그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억대와 같은 바오가 아니라 빗골이 상접한 남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시내, 나야, 바오란 말이야. 그제야 랑골을 알아본 시내는 엎어질 듯 넘어질 듯 달려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시내가 쇠 바퀴 같이 생긴 동글 납작한 떡을 헤이고 전장에 나타나지 않겠소? 그 말에 시내가 아니 그럼 랑군님도 어쩜 똑같이 쇠 바퀴 꿈을 꾸었을까요? 하고 자기도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바위 뒤를 따르던 전장대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왔네요.
0: 예. 네. 감격적인 상봉을 하던 금골 마을 사람들은 넓다란 잔디밭에 빙 둘러앉아서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자, 모두들 이 떡을 보세요. 시내가 얼마나 수레를 타고 돌아온 남편의 애타가 기다렸으면 이렇게 수레에 박힌 모양의 떡을 빚었겠나요? 복동이 어머니가 너스레를 늘어놓으며 바오에게 먼저 떡을 집어주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떡을 집어들면서 시내의 뜨거운 정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공골마을 노인들은 동글 납작하고 수레바퀴 모양이 문양이 새긴 이 떡을 수레떡이라 부르면서 명절이나 생일날, 잔칫날들에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또 봄에 파란 해석이 도달할 때면 쑥을 삶아서 우려서 파란 쑥떡을 또 빚기도 하였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3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2: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이 가정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향의 시냇물가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김학성 작사, 리경득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어머니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

0: 과상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도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번에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을 이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나는 장수로방, 장수의 처방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몽석통, 이것은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장수로방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대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로방은 198원 한대 10세를 복용하면서 40각에 30각을 물어다 줍니다.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큰 우대 활동입니다. 천원 현금권을 빼주는 이런 우대 활동은 많지 않은데 이때 한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몽이와 그리고 장이 이런 처방에 의해서 종합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498원 하는데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각을 주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며 중풍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꼭 해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게 되면 몽이란 건 몽고라는, 속이란 건 빨리, 통은 통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여기에 29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 29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눈은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은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완전히 실명할 수 있는 이런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이제 장수로방서는 한단다.
1: 아,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 제 혈압 조절이 잘 나이되면서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2: 이제 여러 해도 고상했습니다.
1: 그렇죠.
2: 예. 잠을 못 자니까 이 진짜 너무 힘들게다 여러 해 동안에.
1: 예.
2: 그날 잘잠 자고 식은 땀도 나지, 꿈이 많지.
1: 예.
2: 그래, 약을 많이 썼는데 효력을 못 보다가서 내 이 장수 어쨌든 이 약 명칭이가
1: 장수로방이니까, 예. 예. 아프고서는 예. 장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2: 예.
1: 말아야.
2: 그래. 예. 예, 기력가자면, 어쨌든 이 장수하다면, 아프지 말다면, 장수로방이란 거, 이거 좀 써보자 해서.
1: 그렇죠.
2: 이걸로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1: 그렇죠. 혈관이 관거입니다. 혈액, 예. 혈관이 관거인데, 그거 해결해서는 여기 우수한 성분이 완전히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시름 넣고 쓰면 됩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내 혈압 조절 잘 되면 그 가슴이 후두두거리던 게 그중 사이 없어지고 잠이 잘 나옵니다.
1: 그렇죠. 잠은 잘.

0: 소개하는 원칙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예, 예.
1: 예, 잠이 진짜 영 잘 옵니다.
0: 그리고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잠도 좋아집니다.
1: 예. 예, 잠 잘 자르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그것도 모든 병이 다 그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도 잠 못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계속 그도 낮에도 집에 그도 피곤하다고 누워 있고, 예, 나갔다도 뭐 그 얼미에 그도 한 30분도 있다가도 그도 들어오고, 밖에 나가 좀 쉬다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나가 활동 영 잘하고 있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1: 예. 예, 자관 잠 잘 잘까, 이게 여러모로, 이 예, 뼈의 관절에도 좋아지고, 이 예, 여러모로 영 좋아집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또, 이 특히 또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얼마 없을까요?
0: 아, 그렇죠.
1: 필요하죠. 예. 예.
0: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한 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그렇게 소화가, 어떤 분들이 식전에 드시게 되면 위를 걱정하죠. 이거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간을 도와주고 콤파츠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호흡계통 도와주고 전면적으로서 잠이 잘 오고 변이 잘 통하고 이런 성분이 종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리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 예.
0: 구변이라는 예. 게 들어갔습니다. 콤파츠
1: 예. 여러모로 용토타 말입니다. 지금
0: 그렇죠.
1: 원래 이 그게 지금 간이라는 게 어디 크게 이렇게 아픈 증상이 아예 나타나
0: 그렇지. 무기상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돼.
1: 나가
0: 예. 그렇죠.
1: 뭐 이래서 스트레스도 잘 받고 이랬는데 이거 먹고 지금 예. 그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자원 여러모로 용 좋으니까 예. 또 활동도 좋지. 그래서 요 국경절 전에 활동 들어봐 용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대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장수로방 리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결국 가격도 알아주는 가격이고 이번에 뭐 한 100원 하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나오고 되어 있으니 1000원 또 현금권은 빼주지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장수로방을 그런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어, 그래요. 어떠세요?
3: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저는 혈압이 영 높습니다.
0: 어, 동맥경화하고 네. 죽상경화가 혈액이 죽상경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네. 그래서 이 연비병을 해가 전속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0: 어, 그랬겠죠.
3: 예.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고서리 장수로방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서너 달 썼습니다.
0: 예.
3: 예, 네, 근데 효과 영 좋습니다.
0: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예.
3: 예.
0: 네,
3: 혈압,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0: 어, 큰 문제 네. 해결이죠. 예.
3: 예, 네, 혈압이 원래는 100 한 50 시대인데 지금 100 한 30 시대입니다.
0: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입니다. 네. 예, 예.
3: 예, 네, 그리고 예, 그런 뭔가 하면 이, 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골격통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포함된 네, 성분들이. 예.
3: 다리 아파서 그래도 가다듯이고 다리 아파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층계로 올라와도 다리 덜 아프단 말입니다.
0: 어, 그렇죠. 예.
3: 예 뼈가. 예. 예. 이게 확실히 이 장수로바에 아,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0: 예.
3: 특히 이 식전에 한번 뭔가 복용할까 온 하루 약을 한번 딱 먹을까 어쩌고
0: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3: 예, 영 편리합니다.
0: 예.
3: 그래서 이 그런 뭔가 이 장수로방 이번에는 이게 저 그런 뭔가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에, 잠도 정말 잘 잡니다.
0: 잠 잘 자는 성분 여기 원지가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국경절이 맞이하면서 이 좀 뭔가 뭐 더 배달받자고 그럽니다.
0: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우대정책이 저는 또 빼주세요.
0: 빼주세요. 현금권 빼준다는 게 어딥니까?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또 많이 배달받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501-7766에.
0: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이 제품이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장수하자면 오장육부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콤파 공능이 아주 엄지로 꼽히는 중요한 공능 속에 속하게 돼 콤팥이 든든해야만 오상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그런데 황차, 각기관에 유조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구범, 폐위엔 해서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록각겨라든지 단삼, 지황, 숙지황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름 넣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맥이 나고 그리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식사를 잘하고 여긴 특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스거프라든지 텍사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변이 잘 안 통하면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혈액을 많이 혼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룬찬 통변해서는 여기 성분이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특히 여기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구변이 들어갔고 진주가 들어갔고 녹각교가 들어갔고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콤팥이 든든하게 하자면 여성 남성 콤팥이라 하게 되면 뭐 남성에게만 유사한 게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여러모로 걱정하면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남성들 가운데서는 부선종양 해소는 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저는 몽석통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네,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관심병으로 예. 예, 썼는데, 지금, 이 날씨가 추워도, 이전에, 이왕에는, 흡심증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0: 예.
4: 여기 흡심 발생할 때는, 아, 참, 이렇게, 묵직하게,
0: 감각으로 나타나죠. 예.
4: 예, 감각에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0: 예.
4: 가슴에 무슨 돌을 뚝 뒤들고 놓고, 이렇게 아프고, 어쩔 땐 또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막 다리가 왼쪽 발이 막 내리 저리면서 또 요거 아프더란 말이에요.
0: 예.
4: 신조증인가 이게 발을 또 쑥쑥 찍어보는 요런 감각도 있고
0: 예.
4: 하여튼 아이고습니다. 어쨌든
0: 예.
4: 그런데 내가 이거 몽석통 쓰니까 이 아픈 증상이 지금 그만 사라져갑니다.
0: 막혀서 동통이 생기는 겁니다. 막히지 않으면 동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힌 걸 풀어주는 역할은 여기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쓰는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천샹이라든지 이런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제일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막힌 거 풀어줘야 우리 모든 공능이 정상 혈액을 통해 모든 게 전달되고 노폐물이 실내에서 콤팥을 통해서 그 대장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데 막힌 거 열어주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사분의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래, 이 심장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풍이 올까봐서 겁이 났어요. 이 풍도 예방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4: 그러니까
0: 예방과 치료를 결합합니다. 예.
4: 그렇죠. 그래, 용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심장이 든든했으니까, 예. 뭐나 무슨 일도 하기도 쉽고, 예. 담담도 잘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된다.
0: 그렇죠.
4: 혈압이 정상 수치. 지금 돌아왔습니다.
0: 예.
4: 135 그 좌우로.
0: 정상입니다.
4: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0: 심술도
4: 75, 80, 85 이 좌우로.
0: 너무 정상입니다. 예.
4: 너무 정상.
0: 이 제품 자체는 리상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예.
4: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저는 이 약을 쓰겠습니다.
0: 예.
4: 하여튼, 이 약을 어쨌든 안전하고 효과 빠르고
0: 여기 29가지 우수 성분이 포함됐다는 게 모두 또 명약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4: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서.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나도 멍청 턱쓰고 있습니다.
0: 예.
1: 나는 혈압이 나빠 계속 혈압이 140 넘어갑니다.
0: 예.
1: 그래갖고 그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고소 다니면 지 올라오지. 손발이 막 저리지. 어쨌든 이 피부도 얼굴 안 그래도 부들부들.

0: 그렇게 돌아가린다. 예. 아, 그래야 보는 것이 이런 조각에서 방에 쏟습니다. 아무것도 쏠 때는 그래서 괜찮은 거 돌아서 또 인터 재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데 그에 멍석통 쏟는데 지금 우선 혈압조절이가 예, 혈압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 어, 예. 혈압이 조절반다고 심장 성능 예. 이정사로 돌아오는 과세입니다. 심각히 예. 풀리는 겁니다.
0: 예, 그래야지. 예. 그래서 아예 밤에 다리 쥐어 올라오고 그래 피부도 부들부들한 눈도 그렇게 잘 알고 있다 보였다는 그래도 이제 그런 증상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자수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무시니까 계속 나는 심장도 자꾸 부들부들부들 그래서 두근거려서 못 살겠습니다. 거기 숨이 참고도 놀라고 숨이 잘 올라와요. 예. 이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성 가운데 예.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예. 무슨 뼈 아픈 것도 많이 났지만 또 방광염을 조금 잘 걸렸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학생 다음에 방광염이 안 걸린다.
1: 아, 콤파체 이상이 예. 생긴 경우에 그런 방광염이 쉽게 걸립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0: 예, 그래 고생해서 방광염 얼마나 바쁩니까?
1: 그렇죠. 똥털 심하죠. 예, 예.
0: 그 여실금도 있지. 그렇게 예. 고생했는데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 주 우대 활동도 대단히 좋고 하니까 예, 네, 이번 활동에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15가게 10각 주고 1,000원 뺐습니다. 멍석통. 예.
0: 예. 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예. 많이 동작이지.
1: 예.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민서방에서는 6개월 반 썼는데 나는 백내장 이렇게 진단받았어요. 근데 앞이 뿌옇뿌옇고 그 다음에 또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예. 그 다음 어떻게 눈꺼풀이도 자꾸 내려와요.
1: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3: 우리 하덕에서 참가하자고 그래요.
1: 눈꺼풀이 떨어지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 약 쓰면 그게 올라갑니다. 뭐 네, 때문에 어떤
3: 올라갑니다.
1: 예예. 예. 그게 주약의 그 근육 무력해지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 모르겠는데 눈을 떡 내리 덮어서 그 어떤 분들 수술 받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차원이라 하다면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명서방은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잔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또 청열 해독을 하고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눈병 치료에서 들어간 건 적은데 명서방이 그런 성분이 충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네, 잘 알았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이미 당수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면 그냥 고가병도 있고 특히 밤에 소변 파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1: 아, 콤파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4: 근데 확실히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4: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골다리 아픈 게라든지 그 증상이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소변 타수가 특별히 잤던 것들 지금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1: 예.
4: 네, 이번에 한 40광대를 배달받아 오래 쓰다고 합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대증책에서 오니까 40각에 30가구 주고 1000원 빼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4: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일약 2제로 되어 있는 멍약에 속합니다. 드시고 그리고 불편한 부위에다 치매를 따라서 붙이는 이 두 가지 제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약 멍석통을 쓸 때에 되면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야습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떼고 다시 그 피부를 휘식시킨 다음에 부동한 부위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붙이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세워에 따라 붙이는 게. 그리고 전열선이 불편한 분들이 전열선에다 붙이는 그런 그 고약이 또 있습니다. 귀는 너무 뭐 약을 쓰면서 이 날씨가 벌써 따뜻한 계절부터 추운 계절로 들어가는 이 한계절에는 기침을 대고 하는 분들이 가래가 성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주치관이면 주치관 그 쇠워에다 붙입니다. 주치관은 목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쇠워가 침혈이 다 거기 그림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신불수는 반신불수 그 세워이다. 유선염이 유선, 어떤 분들은 여성들이 유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유선암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거 제때 염증 제거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래서 이거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 번에 수마시 그 복용하면 저녁에 식사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이미 림상 경험을 충분하게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인데 몽이와 장이의 기본 그 설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백맥병 그리고 해빌오소 이게 설명서를 보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는데 백맥병은 위주로 노공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빌오소는 위주로 그 골과모병을 치료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던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불편한 게 뼈를 쓰기 힘들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면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쉽게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심장과 뇌혈관의 신강이거나 노강이 생기해서 증상이 여러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중풍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해도 감각적으로 이상한 감각이 많이 나타나 쉽게 넘어지거나 말씀이 어려지거나 쉽게 그 깨끼거나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너무 맥이 똑 떨어지고 기분이 집에 별로 기분 상한 일이 없는데 감기가 막히면서 기분 너무 상하고 우리 집에 아주 불안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몽속통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고 그 불편한 그 부부의 치멸에 따라서 붙이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어떤 여기 설명해보면 사흘 만에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막혀서 불편하던 부분

0: 여러 가지 성분 들어갔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2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9번째 시간입니다.

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 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시중앙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临시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천 가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가우츠키가 중앙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临시중앙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 거리였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어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장국도와 눈길을 맞추었다.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라치면은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양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이래서야 어디 회의장이 숨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때 장국도는 얼떨결에 궁둥이를 들썩이며 쭈뼛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아, 저 군장 동지 먼저 말해보십시오. 그는 덩치가 우람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기는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강사에서 출발한 때부터 내내 후방을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는 장주석이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하라고 하자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났다. 그는 강사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왕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분을 몽땅 털어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장은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쇳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0: 우는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어왔다. 저 정사령 동지가 말씀해 보시죠.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서문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 3 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서강 성당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괴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지었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1: 동지들, 북진 방침은 조항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 놈과 싸우려는 당조항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노백승도 조항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지요?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1: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1: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마는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남할 겁니까?
1: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정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1: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주총사령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화살은 대뜸 류백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웩웩 질러댔다. 회의는 북상은 도망주의고 남한은 공격노선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끝이 났다.
1: 주총사령 동지가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0: 장국도가 또 다그치었다. 장국도는 원래 고위급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주덕과 류백승에게 압력을 줄이고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거듭 재촉을 하자 주덕은 몸을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1: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홍군으로서 모두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도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었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었다. 판단이 빠른 류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었다. 류백승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1: 단결, 물론 단결을 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모태동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동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헝그리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동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동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큰 일을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림시조항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림시조항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림시조항정부의 총서기와 조항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동 주울래, 장문천, 박구 이 네 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 명령을 내렸다. 림시조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곤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사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두 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림시주왕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잦은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면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국도를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근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근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눈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동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중앙 홍굴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민산이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비탄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자 작사, 박일송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물이 흐르는 그 풍경과 그 강물에 깃든 우리의 추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황상룡 작곡의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증,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실용,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0: 일찍이 장춘중의 학원을 졸업하고 저희 아기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예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산결절에 즉흥지료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뉴아일랜드에 이야기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이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이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낭강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예,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백리학적으로 놓고 본다할 때, 예, 양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예, 폐내결절, 유성결절, 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예?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 예?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만한 주머니의 네. 모양새에
1: 낭종성이죠.
0: 예, 네.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는데
1: 네.
0: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낭종성입니다.
1: 네.
0: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1: 네.
0: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예?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우리해집니다. 예, 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예? 이 결절성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공농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예. 네, 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0: 예.
2: 어디 신장도 떨리하고 예,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아요.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0: 예, 예.
2: 예, 그래, 그 결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이 방면에 영하신다는데 오늘이 가사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됩니까?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예.
3: 그래서 작업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조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3: 예,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0: 예.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이거 그렇죠. 예.
3: 그런데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3: 여기에서 그 오신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계속 진진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0: 예.
4: 그래서 어림지 남이 그랬다만, 예.

0: 그 강설수 선생님 내가 설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다 뜨다 굉장히 효과도 돼가지고 내 오늘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이 요추간판 탈출이
1: 네.
3: 나온 신경 통일돼서 허리 아픔이 다시 소리 때문에 걸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1: 예.
3: 이게 강진이 그 이방에 치료를 좀 잘한다. 이 방송 덕분에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3: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예, 좀, 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4: 예약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1: 네,
5: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이 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1: 네.
5: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약을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허전 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5: 네. 네,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노공래 얼음줄이 많이 났는데
1: 예.
6: 얼음줄이.
1: 예, 예.
6: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7: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예. 그러면 숨이 차고 예?
1: 예, 예.
7: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천약하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지
1: 심했구만요. 예.
7: 시상도 조금 덜고 예.
1: 그렇죠.
7: 숨이 덜 타고 그다음 잠 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7: 효과 소위까니 오늘 첨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1: 예.
7: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1: 그냥
7: 예.
1: 오십시오.
7: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7: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8: 네,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8: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 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0: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됐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3: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어깨
0: 예.
3: 박쥐뼈부터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꾸 떨어져서
0: 예, 예.
3: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0: 예예.
3: 어깨박도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두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예.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3: 알겠습니다.
0: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4: 예. 박청호 두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가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
4: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예.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5: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 앞이 뿌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5: 소약 얻어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5: 근데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5: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 돼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0: 예, 예.
6: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6: 그래가지고, 저,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6: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저 놈으로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그럽니까?
0: 예.
7: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2: 네.
0: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 예.
0: 예, 말씀하세요.
8: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찌나지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수의 부수라네 그랬대다.
0: 예, 예.
8: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 돼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 하네 그랬습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번 날에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지금 다친 게 강철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략 먹고 한 게 효과용 많이 좋았습니다.
0: 예.
9: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더 가서 그 강철 선생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0: 네,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0: 예, 지소라 맞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10: 예, 예, 저는 이걸 내일 다리가 줄이 붙이면서 너무 아파요.
0: 예.
10: 그래서, 저기, 그런 좀 양아, 좀 잘한,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인사는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그래, 그랬어요.
10: 그리고 우연히 그 빌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그 소문 듣고서리 하다가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10: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예.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10: 네,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1: 네, 예, 수고합니다.
1: 예.
11: 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강철수 주님 만나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11: 계속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11: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1: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2: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30% 정도로 차지하는 분들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초기에는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바쁜데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저희에게 말이죠.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2: 네.
1: 하나는 말이죠.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2: 네.
1: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말이죠.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

0: 때 오셔서 말이죠. 예?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도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디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벗어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회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 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0: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총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인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서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서기 앞에서 노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서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족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장 쪽에서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는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은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 대변국에 입각해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 이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리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 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화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철해 사상인설, 리론지도, 법치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하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늘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 공식 위챗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결혈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개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2: 올도로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 대표들의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정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투명, 전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1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천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틀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타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10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교육국 지도부 성원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혼천시 당위 교육사업위원회의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 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선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무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0: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성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삼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상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종화란 그 이름. 둘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종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을 알아본 후 우리 주의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민족 단결의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종사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 사업을 계획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 시대의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선명하게 제기했으며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우리나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법률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파악하며 법률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찰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높이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본법의 독특한 법적 위치와 법치적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과 국가의 민족사회에 관한 방침을 선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사업을 기획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이자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습금평 총서기의 민족사업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중요 사상을 형성했으며 우리나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이루도록 추진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리로 및 실천 성과를 국가적 의지로 전환하고 법률 규정으로 격상시켜 법치가 근본을 다지고 장기적 리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법은 새로운 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임무, 보장조치 및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 당이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갈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의를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의 근본 리익과 전체 리익을 수호하는 촉진형 법률입니다. 본 법은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섯 가지 공동의 중화민족 역사관을 중점적으로 밝히며 각 민족이 혈맥이 하나로 융합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가 의지하며 감정이 친밀한 운명 공동체로 뭉쳐졌음을 선명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민심이 향상하는 바이며 대세이며 역사의 필연임을 깊이 있게 밝혔습니다. 립법 취지가 명확하고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을 함께하며 영역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시행하며 민족 사무를 처리하고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본법은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서문을 별도로 둔 유일한 법률로서 강령적인 기본 법률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본법은 헌법이 규정한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부조, 조화로운 관계의 수호 및 발전,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 단계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합니다. 또한 주민, 국가기관 및 공직자, 각급 인민대표대회, 군중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층 군중자치조직, 군대 등 주체의 권리와 의무, 직책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민족사무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이룩한 중대한 상징적 성과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내포와 요점을 깊이 있게 리해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체계가 완정하고 내용이 전면적이며 내포가 풍부해 선명한 가치 지향, 두드러진 시대적 특징, 깊은 제도적 논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것을 전편에 관통했으며 중화민족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유리한 것을 항상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서문은 중화민족의 형성 및 발전 역사 맥락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법리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대한 위치를 확실히 했습니다. 총칙은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최초로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또 공동성을 증진하며 자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업 원칙을 시달해 주선을 겨냥하고 주선에 봉사하며 주선을 보장하는 준칙의 척도를 수립했습니다. 다섯 가지 인정을 확고히 하고 각 민족 군중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세우도록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면에서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사회적 조건을 완비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분열을 반대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민심을 결집하는 것을 명확히해 새로운 시대의 민족사업과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아야 할 목표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정도와 혁신의 결합을 견지했습니다. 본법은 올바른 방향, 법치의 통일, 제도의 안정, 정책의 계승을 견지하며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 공동단결 분투, 공동번영 발전 등 사업 주제,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견지 및 완비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요 규정은 막스주의 민족 리론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일관되게 견지했으며 당의 민족사업 기본 리론과 기본 정책을 맥을 이어 계승했습니다. 동시에 본법은 우리나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발전 수요에 착안해 정책 공급을 풍부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민족이 공유하는 중화문화 상징과 중화민족의 이미지를 수립하고 돌출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 사료체계, 담론체계, 리론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또 새로운 규정의 요구와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어 2023년에 반포된 애국주의 교양법, 새로 규정된 국가통용언어문자법 등 법률법규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체현했습니다. 문제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견지해 국제 전파 능력, 지역 협조 발전 등 존재하는 단점에 대해 혁신적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리론적 품격, 인민을 위주로 하는 집권 리념, 개척 혁신의 진취적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촉진법은 인도와 구속의 병량을 견제했습니다. 본법은 촉진형 법률로서 재창, 인도, 지지, 경멸을 중요한 방식으로 삼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리념 선전을 두드러지게 하고 문화적 융합, 상호 보유, 경제 발전 등 각면의 지지 조치를 제시하며 전당과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가치 인도, 정책 인도, 행동 규범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합니다. 동시에 법률의 규율성을 중시해 구속력과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주체의 직책 리행 미흡, 조직과 개인의 민족 단결 진보 파괴 상황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설정해 다주체, 다층 책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직, 계획, 실시하는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에 관해 범죄를 구상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법률의 역외 적용 효력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해 우리나라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법률적 무기를 한층 더 풍부히 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대제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아래 계속해 우리 주에서 펼쳐진 일련의 민족 단결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가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전개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 관찰하는 첫 해인 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널리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원확대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에서는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 시대의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의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 브랜드를 정성대로 구축하고 선전 교행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대지에

안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와 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각 현시 여러 부문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석류꽃에 물든 연변 공동체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일련의 식별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강한 특색 있는 활동 프로젝트를 기획 출시해 우리 주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이 꾸준히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됐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기초적 전략적 프로젝트로 삼아 들어줘야 합니다.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적 설계를 강화하며 통합적 고려를 중시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의 정신적 터전을 실속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영혼을 주조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힘써 선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정치적 토대를 꾸준히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감식 사회구역 등 담체의 플랫폼의 기능을 최적화, 승격하고 석류꽃에 물든 연변,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원 활동을 민족단결진보 창건사업 7 플러스엔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단결, 학교의 덕을 갖춘 인재 양성 플러스 민족단결, 군경의 변경 안정 국경 수호 플러스 민족단결을 탐구 실시하며 민족단결진보 창건사업을 기층 지뢰 일상에 융합시켜 창건사업이 더욱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 립법 방식으로 당이 민족 사업에서 이룬 중대의 이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새 시대에 당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 현시 여러 부문은 주당회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활동의 내포를 심화하는 데 힘쓰고 방식과 담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농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류꽃에 물든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 주조 활동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법률 보급 동심, 역사적 맥락의 동질성, 본보기와 함께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상호작용형, 몰입형 체험 시나리오를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활동의 작은 단면으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의 큰 주제를 보여주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교육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기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변경 민족 지역의 치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서 구체적이고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은 공간상감, 문화상감, 경제상감, 사회상감, 심리상감 5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의 사회교육 지리 참여 경로를 확대하며 여러 민족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은 혈맥이 상통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가 친밀하다는 깊은 동질감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2026년 연변주 및 화룡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시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전월은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구축하자를 주제로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선을 단단히 파악하며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변경지역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화목하게 공존하는 정신풍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연변은 민족 단결 4배에서 두터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5회 연속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광동 전에서 선전을 활동을 가동하는 것은 우리 조 민족 단결의 우수한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성류껏 비어 연변 비춘의 브랜드를 빛내고 새 시대의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또 하나의 법 두 가지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열 가지 공동계를 주제 활동을 실속 있게 들어주어 선전 교양이 기층 진지에 전달되도록 추진하고 연변이 한마음으로 변방을 지키는 단결 이야기를 잘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일꾼이며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당지부 서기인 김원은 민족 단결 진보 발기문을 선독하면서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함께 민족이 단결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변강을 건설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선전을 기간 우리조는 법률보급 동심, 역사맥락 동원 등 10가지 공동계를 특색 활동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30가지 주급 중점 추천 활동, 142가지 현시 기층 실천 활동을 조직 실시하며 법치 선전, 홍색 견화, 지역 간 문화체육 교류 및 융합, 기층 자원봉사 등 계를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이 전면 피복되고 상시적이고 실제에 맞게 전개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에서는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고 하는 습금형 총색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고 하는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 시대의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의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의 교류 융합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주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 조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소영진 오봉초는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도록 가꾸고 있습니다. 오봉초는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 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 연진소학교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을 들어주고 학교가 다섯 가지 하나 교양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학년별, 과목별 특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회구역에서는 홍심역참, 홍성류 조정실 등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을 착실히 벌리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의 각 고리에 조화롭게 상감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 번거로운 일을 정성껏 해결해 주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에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용정시에서도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가동식에서 홍생문화, 민속정취, 민족단결, 애국정서를 융합한 12개 종목이 무대에 올라 용정시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정신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법률보급 해민구역에는 민족정책설명, 법률보급 자문, 편민봉사 등 코너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법률보급 선전자료를 배포하며 민족단결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해 여러 민족 대중이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지키고 활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역은 실물진결, 전승자 해설을 통해 민족 음식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시켰습니다. 선전을 기간 령정시는 성류꽃으로 물든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구축 주제를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 교양과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담채 활동을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국가 통영언어 문자를 잘 학습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립고 비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진전형 성류홍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의 리념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문의 공연, 사회구역 취미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울림을 주는 정품들을 장착해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며 변강 건설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전주적으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의 주선율을 울리고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가열차게 불러일으켜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 각급 여러 부문은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요구를 민족 사배의 전 과정과 모든 분야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 사업을 전개,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서 솔선해 연변조선족 자치조 자치조례를 수정하고 연변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를 수정해 국가립법의 연변방안을 제공하고 연변경험을 기여했습니다. 향후 우리조는 대중적인 언어로 법률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단결진보 이야기를 잘 전하며 여러민족 대중을 이끌어 한맘 한뜻으로 뭉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 그리고 우리조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

0: 10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